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바다행 가면 못 답반찬. 미역도 해오고 톳도 해오고 다반찬. 그런 다반찬에 나는 거 나가 간데레 가면은.
2: For female divers in Jeju Island or Haenyeol,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food to eat all year round.
1: 제주 미역은 예 좀 예 쫄깃쫄깃하고 이 쌈 싸먹고 하면 예 진짜 맛있어.
3: 어떤 데 가도 식당이 가도 없어 이 반찬은.
2: There are secret recipes that are pass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to today. Here and there, a little bit, just like that.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and busy lives, Haenyeol in Jeju-do Island have created flavors.
1: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배우 문희경 너무 맛있어. 2017년도 11월 26일. 어, 3대 모녀. 감동이네요, 3명의 모녀가.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먹으면 속이 참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4: 너 진짜 못 들을 거라, 이거.
2: There is wisdom in the simple but full, rustic but healthy Jeju food. The ocean is a secret garden that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and flavors of Haenyeol. On the Korean peninsula, spring comes earliest in Jeju-do Island. Spring from the Haenyeol begins with Haesinje, a ritual for the sea gods.
5: 잠수고선 제일 중요해요, 제주도 해녀분들한테. 바다에는 그 태약 하나 의지해서 그 바다에 가서 물질하고 내려갈 때는 저승이고 올라올 때는 이승이라고 하거든요. 내 목숨을 바다에 놓아서 해야 되니까 점수고선 아주 필요한 겁니다.
2: 인 어 퓨 데이즈 김영리 빌리지 윌 홀드 해신제. Over 40 Haenyeol get ready to go out to the sea.
6: 약들은 다 먹었죠? 안 먹은 사람은 없고요. 자, 그래서 기자는 매일은 준비 운동이오다야.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언제나에. 해신제 돌아오면 이렇게 물질해요. 해녀들이 바다에 물에 들면 사고 나지 말라고 다 죄를 지내요.
9: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아와야죠. 이제 올리고 먹고.
2: It is said that nearly 18,000 gods live in Jeju. Every year, Kim Young-ni Village holds Haesinje for the Dragon King of the Sea to pray for a full catch and their safety. The seafood offered to the god and the food for the guests are prepared by Haenyeol.
8: Pado 잔잔해 보라 물질 하는 데는 막 좋았어다.
9: 시간이 없어.
8: 응, 물날도 곱고. 이거 제일

0: 이건 몸
1: 약간 쳐서 먹는 거.
0: 아, 그쵸. 몸 닮은 게요.
1: 아, 몸인데 이것이 제일 맛있는 거.
2: 문자와 1등만 차. 우리 저 천전 김영석 전화 천전 지역에서 나오는 문자와
0: 중에 여기 뺏겨서 이거.
2: 이것이 지역마다 없고
0: 이거 뺏겨.
2: 여 이 자리밖에 없어. 어떤 데 가도 식당이 가도 없어 이 반찬은.
3: The henyo have finished harvesting. Did they catch as much as they need?
4: 오늘요 성게도 잡고 예, 저 소라도 잡고 해삼도 잡고 예. 그러나 오늘은 날 물때가 좋으니까 막 물건도 많이 났습니다. 해녀분들 다 나와 도와줍니다. 매년마다 이거 전통교 나와. 나 시집반 한 서십년, 서십오년 되시디야. 왕권한 어르신들이 계속 햄시뜨다 왕권아. 그러나 그걸 그냥 따라 계속하는 거 맛이.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해요. 일단 건강이 일단 최고하니까 건강을 이제 비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3: 오늘은 a day of 해신제. 해녀 are busy cooking food for guests. They have a unique way of cooking red sea cucumbers, a regional specialty. Hot water is poured over the crunchy red sea cucumbers to blanch them.
5: 날걸로 이제 썰어서 먹으면 좀 질겨요.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되는데 나이 들어가면 조금 질기니까 저렇게 살짝 데치면은 부드러워요. 깻가루, 간장 약간, 파, 당근, 참기름 약간 넣고 그냥 가진 양념 넣어야죠.
3: Now tender, they are tossed with sea urchin roe in the sea urchin and sea cucumber salad. This chewy skewer of boiled top shell, sea hare, and octopus is a popular dish loved by all. From early morning, guests start showing up. The food carefully prepared by Henyo welcomed the guests. The showstopper is the warm noodles with sea urchin. Made with seafood and vegetables, the rich broth is something that you will not easily forget.
6: 돼지 구우는 맛 너무 맛있으니까 자꾸 먹었으면 좋겠어요.
7: 소라, 전복, 뭐 해삼, 성게 이거를 이렇게 한 상에 세트로 해가지고 나온 데가 여기만 와야 또 이때 와야만 먹을 수 있어요.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삼촌들. 예, 예. 아이고, 이거 무슨, 이거 아이고. 무슨 떡 있고, 이거 식혜 너 어디 식혜 있어? 식혜 템을 났다.
1: 그냥 식혜 해놨어다, 계세요.
0: 아, 나 저기 식혜 떡 막 좋아하는데.
1: 하나 먹어보고가 막 맞죠, 아마.
0: 예, 예, 예.
1: 맛있겠어. 하나 먹어보고.
2: 또 어서 안연하신데 요새는 막 힘들죠.
0: 아이고.
1: 무너졌더라고. 소라 돌렸죠.
0: 잘도 맞죠. 말도 잘 처리하신 게. 이 불떡에서는 영 저기 해녀 삼촌들이 음식도 가져가 나눠 먹고 겁니까?
1: 예, 쉽게 해남이니 든다를 또 우육 바다에 오면 또 가성왕 거치 형 나눠
0: 먹고 다 갈랑 먹고
1: 예, 나눠 먹고 겁니다.
2: 옛날에 삼촌네 시절에는 그 좁쌀 해거네가 좁쌀가루 해거네 오메기떡은
0: 지금도 그냥 전골랑
2: 가실에 해거네가 요대 한가운데 꼭 누떠거네 형
0: 누르떠거네
2: 그거네가 팥이나 뭐나 형 그렇게 맛 좋아.
1: 그것도 오메기 저 감자떡도 해놔지 않았을까요?
2: 응, 감자떡. 검은 감자떡.
1: 고구마 저
0: 안에 안꼬나.
1: 저 고구마 저 말린 거 빼떼기.
0: 빼떼기 감자 빼떼기.
1: 감자 빼떼기 해영. 그거 벌렸당 그거 바가래가 고라당. 그걸로 감자떡 해영 막 옛날에는 쉽게 그것도 해나고.
2: 보리가루 등개떡.
1: 보리가루도 해.
2: 그냥 그런 거 행화가 내가 삼촌네 시절에는 우리 시절에는 그런 거를 잘 안 먹었는데 우리 삼촌네 시절에는 그런 거 행화 여기 와. 불들 막 추멍추멍 그거 해여거네 그것도 막 음식 그 좋은 걸로 생각해 막 아니, 배만 채우면 될 거니까
0: 아니 걔는 먹을 것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 거라도 갖고 와 조금씩 나눠 먹고 게 서로 힘도 주고 의지되고 해 해녀들끼리 어릴 때는 몰랐신디 이제 커가면서 바다에서

0: 이거 썩은 내려잡을거. 제주도 미역이 포구가 좋고 물이 세고.
1: The spores of the dole seaweed take root when the breeze turns cold and grow all throughout winter. In the spring, the dole seaweed is the most delicious and nutritious. The sporangia, called the seaweed ears, are a nutritious snack for henyal.
2: 짭조름하니?
3: 이게 말려그네, 프라이팬에. 기름 조금만 달달달 설탕 뿌려 볶으면은
1: They swam through the rough waves and dove into the sea to get the dole seaweed. They felt proud when their nets were full, but they also knew this means more work is awaiting them.
0: 미역이 제일 힘들어. 물 싹 적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베는 거. 조금만 행 낮은 해도 눈이 욕심이라 베지는 거.
1: The more seaweed in their nets meant the more their children and their household grew and the more exuberance flew throughout the table.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제주도 미역은 좀 쫄깃쫄깃하고 쌈 싸먹고 하면 진짜 맛있어. 물 잘 안 끓이면 놓으면 색깔이 잘 안 나야. 그냥 물 팔팔 끓 때 나가지고 그냥 영 희희 저심인 색깔이 확 번해. 이게 잘 색깔 안 하면은 미역은 쫄아온기가 있어요. 그냥 이거 찬물에 그냥 확 씻으면 될 거예요. 이거 여기 형. 그냥 두어 번만요. 그냥 헹겨주면은 끝.
1: Slightly blanch seaweed and the briny smell disappears and the chewy texture is enhanced.
4: 성게가 아직 새 성게를 안 해보나니 이거 작년 거 냉동했던 거 언 거 나나 물 끓을 때 나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올한올 풀려야 영행 다 풀려지글라 미역 나그네 이제 거기다가 뭐 국간장 조금 넣든지 이제 소금을 조금 넣든지 간 맞춰 그네 그냥
1: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loved by many, is one of Jeju Island's signature dishes. Only using seaweed and sea urchin, the soup has a clean but rich flavor of the ocean. Thanks to seaweed, Haenyeo's spring table becomes bountiful. Iunok is the youngest Haenyeo in Geumneungne village. Until a little while ago, she was called a baby Haenyeo.
5: 울질한 지는 8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8년이지만 많이 배워야죠, 계속.
1: Still fearful of the deep sea, Eunok became a Haenyeo in the footsteps of her mother-in-law, who is a Sanggun, or highest level Haenyeo.
5: 아무래도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혼자 하는 것보단 든든하죠.
6: 뭐 하고 됐는데 허진 무척이 했지. 병원지 하겠다고만 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배워줬지. 저랑 되겠네. 이제는 무엇이든 뭐 다 잘해요. 소라나 성교 같은 거라도 미역도 잘해. 같이 드니까 편하게 마음이.
1: Eunok and her mother-in-law are now thick as thin diving buddies. They are now becoming like mother and daughter.

0: After a hard day of work at sea, the two have headed out again. It is to harvest bracken ferns that are only edible for 2 months from April to May. There is a saying that you keep the best spots for bracken ferns secret even from your daughter, showing how important it is to the people of the island. Thus, there are many stories involving them.
1: 제사 때 쓰는 거는 이거를 안 부비야 돼요. 우리 먹는 거는 부벼도 상에 올리는 거는 대표 그냥 이대로 그냥 해야 돼. 옛날 할망들이 떡 거 형 올리잖아. 네. 그러면 그 할망들이 이것에 싼 건데. 그러니까 제사 상에 안 부벼 그냥 상에 올리는 거 그거.
2: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의미, 비비는 의미, 뭐 보통 뭐 써서 비빈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제사 때 쓰는 거를 머리를 비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사 먹으러 오신 분이 이제 그 고사리 잎에다가 이제 음식을 싸간다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0: Bracken ferns harvested in spring are boiled, then dried or frozen, and can be used all throughout the year.
2: 시집와 보니까 이제 고사리를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제사상에 음식은 것도 양념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0: Paying respects to one's ancestors is an important ritual in Jeju. The ingredients brought by the two haenyeo are used to prepare top shell skewers and octopus skewers for the ritual. The mother-in-law is in charge of the seaweed soup and sea urchin, boasting rich flavors.
2: Honestly, 저는 어머님이 이제 요리하시는 거를 이 재료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고 싶었어요. 이제 이 재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도 싶었고 어머님이 만드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The bracken ferns they had harvested come in very handy during this time. Saute in perilla oil and season with soy sauce, the bracken ferns will emit a unique scent that is very appetizing. The ritual is called sikge in Jeju Island. On the table set for sikge, only the best ingredients from sea and land are included, courtesy of haenyeo.

0: The month of May, when barley grains become ripe and plump, the three henyo of Sangsan-ni village have appeared on the shore.
1: 이름은 홍. 이 계신 삼촌은 홍승자고, 성산서 태어나고 성산서 살고.
2: 73 오순정. 성산포서 오순정이라고 하면 신방 할망이래네요. 아롱다롱 물건도 바지게 해주고 교황 할머님 전에서 이 손지들 다 살려줍세는 기름수다.
1: 꽁이네 할망도 합니다.
2: 잘 잡혀 잘 잡혀.
1: 자기 언니면 자기 속으로 집안 행경 잘 잡아.
3: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음식 만드실 거예요?
2: 톨로 음식을 먹는 걸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만들어가네 그자 먹음도 하고 우리 노는 날에 이렇게 먹어 항상 그자 그대로.
1: 선기
2: 이것도 한번 어디에 방송에도 내놓을 만한디.

0: 해군에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응, 응. 오늘은 이제 날 잡아가지고 먹고 해보려고 한번.
1: Tut is a sea vegetable that grows wild on rocks on the seashore.
2: 아이고 서울 좋다. 이디가 뭉클뭉클 뚫고 와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런 술이. 너무 까는 건 맛이 없어.
1: It has a long stem and a long air sac with leaves. Growing during the winter, the seaweed is in season during spring.
2: 올말 돼가면 여기가 느시도다. 느끼 있기 때문에 맛도 없고 좀 지저분하니까 안 해. 2, 3, 4, 5 그때 제일 맛있어. 톨냉국, 톨무침, 톨회, 무침이 많이 가 무침.
1: While tut is a sea vegetable useful to people, there is one that is used in farming.
2: 요거는 요거 지충. 요거는 털리면 엄청 농사가 잘 되는 거. 근데 이제는 비료가 나와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 지금은 안 해. 힘드니까. 아이고 털 좋다. 지충은 힘든. 느역나여 두리둥실 살고요 밤에 밤에 나 낮이 낮이 나 산사랑이로 군나
3: 절로강 내려가지고
2: 절로 가면 절로
1: From tut and sea urchin harvested from sea to beans, cucumbers and chives from the land, all the seasonal ingredients are here. The young cooked tut is boiled for 5 minutes and then rinsed in cold water. The harmful ingredients in tut are removed and the briny taste is eliminated. Let's begin by making seasoned tut salad.
2: 양파, 배, 마늘, 된장, 고추장, 시초, 참기름 놔주는 데 이거 맛보면서 다 입맛이 틀리니까 고리 국사발로 허나미, 된장 저 반 숟갈, 반 숟가락 이거 쌈장 반 숟가락, 고추장 반 숟가락 너무 이거 다 세 가지가 다 싼 거라 보니까 많이 넣으면 짜버려 새콤달콤하고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소화 잘 되고 살안 좀 다 들이고
1: What will it taste like?
3: 계속. 계속 딱 맞았어.
2: 딱 맞았어.
3: 딱.
2: 나간 두개니 이게.
3: 나간 두개니
2: 나간 두개니 홍순자 아니야.
3: 맞아. 딱. 딱 맞았어. 식초 새콤 먹이는 좋다.
2: 아유 맛 좋다. 진짜 맛 좋다.
3: 맛있어.
1: Next is cold tut soup, a simple dish made with water mixed with gochujang or red pepper paste and doenjang or soybean paste, boiled tut, and a variety of vegetables. If you add sea urchin roe into the soup, it becomes a more sophisticated dish. Thanks to its popping texture and unique scent of the sea, tut is used in various dishes. During the period of famine when the country was poor, dishes made from tut were eaten to curb people's hunger. Now it is a delicacy and healthy food that is delicious and flavorful.

0: 놈이 결혼식 때는 신랑이 저 신부집에 가가지고 뵙고 오면은 수제로 밥 한 숟갈씩 떠줬어. 신부 보러 간 그 애기들은 우리도 가가지고 막 손녀로 해가지고 그 밥 한 숟갈 줬어. 얼마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어.
1: Tot has lots of stories to tell.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Simply K-pop. 저의 아우벌세이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2: Everybody, are you ready to enjoy the Festival of the Gods? Music starts!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Simply K-pop.
1: 저의 아워벌세이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2: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Everybody, are you ready to enjoy the Festival of the Gods? Music starts!

0: I think we've got a great grasp of the theory now, thanks to you for sure, but I'm curious to see how actually Korea is implementing these city technologies more intelligently.
1: Mm, seeing it in action is absolutely the best way to understand it.
0: Mm-hmm.
1: So why don't we go find out how exactly cities here in Korea are powered by AI and data in the real world.
0: Okay.
1: Are you ready?
2: Live in action.
3: Urban safety depends not on having more CCTV cameras, but on how quickly scattered information can be connected. This is the Anyang Smart City Integration Center, where information on public safety, traffic, disasters, and other city operations is brought together. It serves as the control tower, managing the entire city in real time. Since opening in 2009, it has grown into one of Korea's leading smart city models.
4: 안양시에서는 순찰차나 구급차가 출동하면 도시 전체 교통신호가 실시간으로 연동됩니다. 이동경로의 멈춤 신호를 진행신호로 즉시 받고 구조차량이 현장과 병원까지 막힘없이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긴급차량의 의료기관 이송시간이 50%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시민의 골든타임을 데이터와 정보의 통합을 통해 확실하게 확보한 것입니다.
3: Anyang's smart safety network also protects the daily lives of seniors living alone. When a smart safety device installed in more than 1,600 single senior households detects a distress call, the center quickly coordinates with Korea's emergency services, police, fire, and medical services to provide immediate assistance. AI also analyzes thousands of CCTV cameras to detect risks that people might miss.
5: 기존에는 7, 8천 대나 되는 CCTV를 육안으로 찾는 게 현실적으로 골드타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몇천 대가 됐건 간에 이 시스템이 관련된 실종자의 사진을 입력하거나 특성 정보를 입력을 하면 1초, 길어도 5초 이내에 그 많은 CCTV를 분석해서 빨리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 업무의 시간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3: The Integrated Drone Operations Center, which began operating in September last year, is also expanding the city's safety network. The drone routes without a separate operator. When AI detects risks along rivers or in blind spots, it broadcasts on-site warning messages and immediately shares the information with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Center.
6: 드론 항로 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의 고도를 파악하고 해당 장애물보다 최소 3에서 5m가량 높은 항로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덕분에 드론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 AI 기능을 활용해서 관제실의 인력이 해당 비행을 보고 있지 않더라도 하천에 들어온 시민을 드론과 관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고 탐지 시에는 저희 시스템과 시민분께 양방향으로 안내를 주도록 만들어서 모니터링의 효율성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3: Anyang's smart safety network was built on the government's smart city standardization policy. The smart city integrated platform, develop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as approv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b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under the UN in September last year. To learn from this proven technology and operational expertise, visitors from more than 140 countries now come to Anyang.
5: 여러 시스템들의 기술이 하나로 모여서 운영될 때 거기에 AI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결국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핸들링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운영 노하우를 배우러 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우리 안양시가 꿈꾸는 미래는 명확입니다.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 도시입니다. 기술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시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일상을 지켜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당연한 평온함을 기술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안양시가 지향하는 진정한 미래상입니다.
3: Technology that connects cities and protects people. The smart city experience proven in Anyang is expanding beyond Korea to become a new global standard for cities.
0: So seeing it in person like that really brings it to life. But I think one issue is every city is so different.

0: 안녕하세요. 심플리 케이팝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스페셜 MC 빌리 문서입니다.
1: Hello everybody. It is so so great to be here today. I am your special MC Chanel Moon from 5050.
0: 찬희 씨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저도요. It is such an honor to see you today.
0: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심플리 케이팝의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함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We are counting on you.
0: 찬희 씨, 근데 오늘 저희 의상이 엄청 약간 홀리하지 않나요?
1: 어, 맞아요, right? Everybody, today your hosts have transformed into Greek goddesses that came down from Mount Olympus.
0: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리 케이팝은 신들의 축제처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린 무슨 여신일까요?
1: Since both of our last names are Moon, what about two goddesses of the moon?
0: 너무 좋은데요.
1: 오, 나이스.
0: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문씨잖아요. To moon. 운명입니다, 운명.
1: Yes, you are my destiny. On that note, should we say fighting together?
0: 네, 좋습니다. To moon,
1: fighting!
0: 네, 근데 신들의 축제라더니 혹시 저희 둘뿐인가요?
1: Of course not. We have some many special people waiting backstage. And there are some right in front of us as well.
0: 아, 앞이요?
1: That's right. You guys, of course.
0: Oh my god, 맙소사!
1: Everybody, are you ready to enjoy the festival of the gods?
0: Let's go, let's go!
1: Then let's get into our first performance. Music, start!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2: Welcome!
0: Woo! Welcome! Woo!
1: Yeah,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4: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Our Birthday입니다.
0: Woohoo! Yes, it is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3: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 심플리 케이팝에 나오게 돼서
5: 네, 저희 7명 함께 Our Birthday라서 새로운 생일을 맞이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7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아우,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6: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오,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5: 네, 저는 낙낙춥춥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냥냥이란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춥춥?
5: 낙낙춥춥.
1: 낙낙춥춥.
0: 아, 냥냥춥춥. 어, 귀엽다.
1: 귀엽다. 혹시 또 있을까요?
7: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1: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7: 네, 아치라는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키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0: 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키지는 스킷이 장난감을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 Our Birthday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3: 오, 좋습니다.
4: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0: 어,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1: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0: 아,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2: 뮤직 큐!

0: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
1: 색다른 느낌. 좋습니다, 좋습니다.
2: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3: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오,
1: 좋아요. 또 있나요?
4: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1: 파티 좋죠.
0: 재밌겠다.
1: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 Our Birthday です 私たちが 8月19 日にデビューしました 私たちのタイトル曲のスキージー を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 たくさん見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 혹시 유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6: はい、これからお会いするすべての方々に 誕生日のような特別なときめきをお伝えできるよう 7人一生懸命活動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 네, 그럼 상큼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Our Birthday의 스퀴즈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Our Birthday, are you guys ready?
7: Yeah!
2: Alright, music, start!

0: 샤넬 씨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1: 떡은 오 why 떡 all of a sudden?
0: 어 그럼 혹시 피자는요?
1: 오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0: 아 요자 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1: 아 I know 알죠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0: 아 맞죠 맞죠. 완전 맛 up up. 근데 오늘 심플리 K-pop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Yeah,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0: Yep.
1: All right, music. Start!

0: 수아 언니.
1: 네.
0: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1: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0: 아,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1: 아, 그 너무 좋죠.
0: Yeah,
1: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Oh.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0: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1: 아, 저는 악뮤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0: Oh, that's a classic. I'll, please, one verse, please. 네.

0: I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0: 샤넬 씨, 이번에 어떤 분들이죠?
1: The talented boy band back with their third full-length album, One We.
0: Welcome.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0: 예!
1: It is great to have you here today and congratulations on your third full-length album. 정규 3집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 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곡이 또 17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좀 많은 위브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로 듣는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예쁘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타이틀곡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이 곡만큼은 꼭 라이브로 들어봐야 한다 싶은 한 곡 직접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4: 너무 좀 곡들이 다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피노키오. 있는데요. 그 곡은 꼭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4: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모니카 한 모니카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엔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떤 곡인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가 있기 때문에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예쁘다, 예쁘다.
2: Yeah, that is such a great message. We heard Harin Shi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tha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And we're so excited for all the stories when we will give us in the future.
0: 네, 맞습니다. 원위가 함께한 지도 벌써 1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잘 안 싸우신다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가끔 싸워요, 근데.
3: 네, 아직도 종종 싸우지만.
1: 오히려 사실... 옛날보다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투닥투닥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 이젠 좀 체력이 힘들어서 좀 덜 싸우게 되지 아무래도.
3: 싸움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5: 맞아요.
3: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5: 사랑합니다.
0: 아, 사이좋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2: We also heard that you recently asked 자우리 and 선배님 for the secret of staying together for a long time. So we want to know too. Could you let us know in on the secret?
6: 그럼 그룹 오래 함께하는 그런 비결 저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5: 우선 롱런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야 됩니다.
0: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0: Let's go Simply K-POP. 네, 이번 주 Simply K-POP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Oh my gosh. So we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for tuning in today.
0: 네, 달의 여신즈 2 뭔가 함께한 신들의 축제 혹시 즐거우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and we hope you'll join us again next week.
0: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3: 부족했어요, 시간이.
4: 나만 잘하면 돼. 머릿속에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Padang 가면 못딱 반찬. 미역도 해오고 톳도 해오고 다 반찬. 그런 다 반찬 내놓는 거 나가 간데레 가면은.
2: For female divers in Jeju Island or Haenyeo,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food to eat all year round.
1: 제주도 미역은 예, 좀 예, 쫄깃쫄깃하고 이 쌈 싸먹고 하면 예, 진짜 맛있어.
3: 어쩐지 가도 식당에 가도 없어, 이 반찬은.
2: There are secret recipes that are passed down from several generations to today. Here and there, a little bit, just like that.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and busy lives, Haenyeo in Jeju-do Island have created flavors.
1: 실례합니다. 어머, 여기 내 사인도 있네, 내 사인도. 배우 문희경 너무 맛있어. 2017년도 11월 20일. 어, 3대 모녀. 감동이네요, 세 명의 모녀가.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이제 먹으면 속이 참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4: 이거 진짜 못 들어보라 이거.
2: There is wisdom in the simple but full, rustic but healthy Jeju food. The ocean is a secret garden that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and flavors of Haenyeo. On the Korean Peninsula, spring comes earliest in Jeju-do Island. Spring from the Haenyeo begins with Haesinje, a ritual for the sea gods.
5: 잠수고선 제일 중요해요, 제주도 해녀 분들한테. 바다에는 그 태약 하나 의지해서 그 바다에 가서 물질하고 내려갈 때는 저승이고 올라올 때는 이승이라고 하거든요. 내 목숨을 바다에 놓아서 해야 되니까 점수고선 아주 필요한 겁니다.
2: 인 a few days, 김영리 village will hold 해신제. Over 40 Haenyeo get ready to go out to the sea.
6: 약들은 다 먹었죠? 안 먹은 사람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매일 하는 준비 운동이요, 다야.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언제나에 해신제 돌아오면 이렇게 물질해요. 해녀들이 바다에 물에 들면 사고 나지 말라고 다 죄를 지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잡아와야죠. 이제 올리고 먹고.
2: It is said that nearly 18,000 gods live in Jeju. Every year, Kim Young-ni village holds Haesinje for the dragon king of the sea to pray for a full catch and their safety. The seafood offered to the god and the food for the guests are prepared by Haenyeo.
8: 파도 잔잔해 보라 물질 하는 데는 막 좋았어.
9: 시간이어서.
8: 응, 물날도 곱고. 이거 지만. 이건 뭐
9: 묻혀서 먹는 거.
8: 아, 몸 닮은 게요?
9: 아, 몸인데 이것이 제일 맛있는 거.
10: 원자와 1등 반찬. 우리 저 천년 김영 저 바다 천년 지역에서 나오는 원자와
9: 몸 여기 뺏겨서 이거.
10: 이것이 지역마다 없고
9: 이것밖에
10: 여, 이 자리밖에 없어. 어떤 데 가도 식당에 가도 없어, 이 반찬은.
2: The Haenyeo have finished harvesting. Did they catch as much as they need?
11: 오늘요 성게도 잡고 예, 저 소라도 잡고 해삼도 잡고 예. 그러나 오늘은 날 물때가 좋으니까 막 물건도 많이 났어다. 해녀분들 다 나와 도와줍니다. 매년마다 이거 전통교다와 나 시집반 한 40년, 45년 되시디야. 왕권한 어르신들이 계속 행시뜨다 왕권한. 그러나 그걸 그냥 따라 계속하는 거 맛이. 모든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해요. 일단 건강 일단 최고하니까 건강 이제 비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2: 오늘은 해신제. 해녀 are busy cooking food for guests.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1: 아이고 이거 무슨 이게 무슨 또 있고 이거 식혜 식혜 너 어디 식혜 있어? 식혜 템을 났다.
0: 어제장 식혜 해놨어다 계세요.
1: 아, 나 저기 식혜 떡 막 좋아하는데.
0: 하나 먹어보고가 막 맛 좋아 맛.
1: 예예 예.
0: 맛있겠어. 하나 먹어.
2: 또 어서 안연하신데 요새는 막 힘들어.
1: 아이고.
0: 무너졌더라고.
1: 소라도 잘도 맞죠. 말도 잘 처리하신 게. 이 불떡에서는 영 저기 해녀 삼촌들이 음식도 가져가고 나눠 먹고 겁니까?
0: 예, 쉽게 해남이니 든다를 또 우유 바다에 오면 또 가서만 같이 형 나눠
1: 먹고 다 갈랑 먹고.
0: 예, 나눠 먹고 겁니다.
2: 옛날에 삼촌네 시절에는 그 좁쌀 해가네가 좁쌀 가루 해가네 오메기떡은
1: 지금도 그냥 전골랑
2: 가게실에 해가네가 요대 한 가운데 꼭 누더거네 형
1: 누르더거네.
2: 그러니까 팥이나 뭐나 형 그렇게 맛 좋아.
0: 그것도 오메기 저 감자떡도 해놔지 않았을까요?
2: 응, 감자떡. 검은 감자떡.
0: 고구마 저
1: 안에 안고나.
0: 저 고구마 저 말린 거 빼떼기.
1: 감자 빼떼기
0: 해영. 그거 벌렸당 그거 바가래랑 고라당. 그걸로 감자떡 해영 막 옛날에는 쉽게 그것도 해나고.
2: 보리가루 등개떡.
0: 보리가루도 해.
2: 그냥 그런 거 행화거나 삼촌네 시절에는 우리 시절에는 그런 거를 잘 안 먹었는데 우리 삼촌네 시절에는 그런 거 행화 여기 와. 불들 막 추멍추멍 그거 그래. 그것도 막 음식 그 좋은 걸로 생각해 막 아니, 배만 채우면 될 거니까
1: 아니 걔는 먹을 것도 이렇게 풍부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 거라도 갖고 왕 조금씩 나눠 먹고 게 서로 힘도 주고 의지되고 해 해녀들끼리 어릴 때는 몰랐신디 이제 커가면서 바다에서 나는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웰빙 음식인지 이제야 이제 먹으면 속이 착 내려가고 소화 다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건강해진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받는데 어릴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 봤어요.
3: The color yellow symbolizes spring in Jeju. When the dazzling bright yellow rape blossoms peak in March, the dole seaweed, spring green of the sea, flounce their growth.
4: It's the 철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거 서강 내려잡을 거. 제주도 미역이 돌매역 세는 거지. 인기가 좋다는 말. 좋고 물이 세고 하니까 맛도 좋고.

0: The spores of the tall seaweed take root when the breeze turns cold and grow all throughout winter. In the spring, the tall seaweed is the most delicious and nutritious. The sporangia, called the seaweed ears, are a nutritious snack for henyal. They swam through the rough waves and dove into the sea to get the dole seaweed. They felt proud when their nets were full, but they also knew this means more work is awaiting them.
1: 여기 제일 힘들어. 물 싹 적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베는 거. 조금만 행 낮은 해도 눈이 욕심이라 베지는 거.
0: The more seaweed in their nets meant the more their children and their household grew and the more exuberance flew throughout the table.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3: 제주도 미역은 좀 쫄깃쫄깃하고 쌈 싸먹고 하면 진짜 맛있어. 물 잘 안 끓이면 놓으면 색깔이 잘 안 나야. 그냥 물 팔팔 끓 때 나가지고 그냥 영 희희 저심인 색깔이 확 번해. 이게 잘 색깔 안 하면은 미역은 쫄아온 기가 있어요. 그냥 이거 찬물에 그냥 확 씻으면 될 거예요. 이거 여기 영. 그냥 두어 번만요. 영 생겨주면은 끝.
0: Slightly blanch seaweed and the briny smell disappears and the chewy texture is enhanced.
3: 성게가 아직 새 성게를 안 해보나니 이거 작년 거 냉동했던 거 언 거 나나 물 끓을 때 나야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올한올 풀려야 영행 다 풀려지글라 미역 나그네 이제 거기다가 뭐 국간장 조금 넣든지 이제 소금을 조금 넣든지 간맞춰 그냥.
0: Seaweed soup with sea urchin, loved by many, is one of Jeju Island's signature dishes. Only using seaweed and sea urchin, the soup has a clean but rich flavor of the ocean.
3: 미역 무쳐먹고다 미역도 시원한 게. 무치면 이제 맞춰 아이고 또 이거는 식초 안 넣고다 해. 식초 넣으면은 미역이 색깔이 변해버려요. 참기름 놔도 되고 식초도 놔도 되는데 그자 영 먹어보면 입에 맞게 놓으면 됩니다. 이게 그거 딱 정해진 거 아니나니.
0: Thanks to seaweed, Haenyeo's spring table becomes bountiful. Iunok is the youngest haenyeo in Geumneung-ni village. Until a little while ago, she was called a baby haenyeo.
4: 움직한 지는 8년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8년이지만 많이 배워야죠, 계속.
0: Still fearful of the deep sea, Eunok became a haenyeo in the footsteps of her mother-in-law, who is a sanggun, or highest level haenyeo.
4: 아무래도 어머니 옆에 계시니까 혼자 하는 것보단 든든하죠.
5: 뭐 밥 됐나? 허지 못하게 했지. 병원지 하겠다고만 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배워줬지. 저랑 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잘해요. 소라나 성게 같은 거라도 미역도 잘해. 같이 드니까 편하게 마음이.
0: Eunok and her mother-in-law are now thick as thin diving buddies. They are now becoming like mother and daughter.

0: After a hard day of work at sea, the two have headed out again. It is to harvest bracken ferns that are only edible for 2 months from April to May. There is a saying that you keep the best spots for bracken ferns secret even from your daughter, showing how important it is to the people of the island. Thus, there are many stories involving them.
1: 제사 때 쓰는 거는 이거를 안 부비야 돼요. 우리 먹는 거는 부벼도 상에 올리는 거는 대표근에 이대로 그냥 해야 돼. 옛날 할망들이 뜨거뜨거 올리잖아. 그러면 그 할망들이 이것에 싼 건데. 그러니까 제사 상에 안 부벼 그냥 상에 올리는 거 그거.
2: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그런 의미, 비비는 의미, 뭐 보통 뭐 써서 비빈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이제 제사 때 쓰는 거를 머리를 비비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사 먹으러 오신 분이 이제 그 고사리 잎에다가 이제 음식을 싸간다는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었어요.
0: Bracken ferns harvested in spring are boiled, then dried or frozen, and can be used all throughout the year.
2: 시집와 보니까 이제 고사리를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이제 제사상에 음식인 것도 양념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0: Paying respects to one's ancestors is an important ritual in Jeju. The ingredients brought by the two henyo are used to prepare top shell skewers and octopus skewers for the ritual. The mother-in-law is in charge of the seaweed soup and sea urchin, boasting rich flavors. The bracken ferns they had harvested come in very handy during this time. Saute in perilla oil and season with soy sauce, the bracken ferns will emit a unique scent that is very appetizing. The ritual is called sikke in Jeju Island. On the table set for sikke, only the best ingredients from sea and land are included, courtesy of henyo.

0: The month of May, when barley grains become ripe and plump, the three haenyeo of Seongjan-ni village have appeared on the shore.
1: 이름은 홍정자고 17살부터 하고
2: 가운데 계신 삼촌은 홍순자고 성산서 태어나고 성산서 살고
1: 73 오순정 성산포서 오순정이라고 하면 신방 할망이래네요. 아롱다롱 물건도 바지게 해주고 교황 할머님 전에서 이 손지들 다 살려줍세는 기름수다.
2: 꽁이네 할망도 합니다.
1: 잘 잡혀 잘 잡혀.
2: 자기 혼자면 자기 속으로 집안 행경 잘 잡아.
3: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음식 만드실 거예요?
1: 톨로 음식을 모든 걸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만들어가네 그자 먹음도 하고 우리 노는 날에 이렇게 먹어 항상 그자 그대로.
4: 전기도 내고.
1: 이것도 한번 어디에 방송에도 내놓을 만한디 해군에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오늘은 이제 날 잡아가지고 먹고 해보려고 한번.

0: is a sea vegetable that grows wild on rocks on the seashore. It has a long stem and a long air sac with leaves. Growing during the winter, the seaweed is in season during spring. While tot is a sea vegetable useful to people, there is one that is used in farming.
1: 요거 지충, 요거는 톨. 지충은 밭에 걸리면 엄청 농사가 잘 되는 거. 근데 이제는 비료가 남아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 지금은 안 해. 힘드니까. 아, 이거 톨 좋다. 지충 하나 힘든.
2: 느영나요 두리둥실 살고요. 밤에 밤에 나 낮이 낮이 나 산사랑이로 군나.
3: 절로 강대리 가지고 절로.
2: 절로 갑니다. 절로.
0: From tot and sea urchin harvested from sea to beans, cucumbers and chives from the land, all the seasonal ingredients are here. The young cooked tot is boiled for 5 minutes and then rinsed in cold water. The harmful ingredients in tot are removed and the briny taste is eliminated. Let's begin by making seasoned tot salad.
2: 양파, 배, 마늘, 된장, 고추장, 시초, 참기름 놔주는 데 이거 맛보면서 다 입맛이 틀리니까. 토리 국사발 호남이, 된장 저 반숟가락, 이거 쌈장 반숟가락, 고추장 반숟가락, 너무 이거 다 세 가지가 다 싼 거라 보니까 많이 넣으면 짜버려. 새콤달콤하고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소화 잘 되고 살안 좀 다이어트 되고.
0: What will it taste like?
4: 계속. 계속 딱 맞았어.
2: 딱 맞았어요?
4: 딱.
2: 나간 두갱이 이게.
4: 나간 두갱이.
2: 나간 두갱이 홍순대 아니야?
4: 맞아. 딱 맞았어. 시초 새콤 먹이는 좋다.
2: 아유 맛 좋다. 진짜 맛 좋다.
4: 맛있어.
0: Next is cold tot soup, a simple dish made with water mixed with gochujang or red pepper paste and doenjang or soybean paste, boiled tot, and a variety of vegetables. If you add sea urchin roe into the soup, it becomes a more sophisticated dish. Thanks to its popping texture and unique scent of the sea, tot is used in various dishes. During the period of famine when the country was poor, dishes made from tot were eaten to curb people's hunger. Now it is a delicacy and healthy food that is delicious and flavorful.

0: 놈이 결혼식 때는 신랑이 저 신부집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수제로 밥 한 숟갈씩 떠줬어. 신부 보러 간 그 애기들은 우리도 가가지고 막 손 이렇게 가지고 밥 한 숟갈 주고 얼마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어.
1: Tot has lots of stories to tell.
2: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3: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4: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5: 몸에 좀 약초.
6: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7: Let's go.

사실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했거든요. 2010년 한국문화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근무했던 지인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는데요. 그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학 전공했거든요. 그 당시는 한국에 아직 한국어도 하고 문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아직 많진 않았죠. 그래서 운이 좋게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작업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 작품의 흐름을 타고 그럴 때 책이 말하자면 자체를 번역하게 되고 내 목소리, 그 작가의 목소리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느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순간 되게 행복한 순간이죠. 그리고 번역 아카데미에서 관심 많은 학생들이랑 흥미로운 책을 다룰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언어적인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물이 완벽해야 한다는 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작은 실수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300페이지 되는 소설이면 뭐 고쳐야 할 부분 엄청 많죠. 그래서 정말 정확성하고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 장편 소설 하나 번역하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열심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문장에 대한 감각,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장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의 리듬, 문장의 기본적인 흐름 안 좋으면 그 나머지 번역은 아무리라도 그 작품의 문학성 그리고 가독성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고치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그런 감각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번역가는 작가의 목소리를 다른 언어로 더빙하는 성우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돼요. 가장 처음 번역한 책은 정현문 선생님이 쓰신 바셀린 부다라는 장편 소설이었는데요. 전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라는 느낌 들었고 조금 더 읽어보고 이 책을 번역 안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 책을 독일어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겸손하지 않은 그런 확신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번역했고 결국은 번역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행운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이 책이랑 왠지 좋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어려운 작품 뭐냐, 꼭 이 작품이라고 얘기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0: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대, 장르, 작가, 작품에 따라 매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 조심스럽게 대답해 보자면은 한국 문학의 경향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인 것 같은데요. 이성보다 감정, 지성보다 직각, 분석보다 종합, 날카로움보다 부드러움, 공격보다 화해, 이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의 타이성인데요. 한국어의 경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인물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꼭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독일어의 경우는 꼭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의태어, 의성어, 사투리와 같은 문제도 가끔 생길 수 있죠.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완전 웃기는, 완전 희극적인 작품을 번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계속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생각합니다. 와, 마스케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0: 어떤 게 나있어요?
1: 김치는 배추 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 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 김치, 파 김치, 부추 김치, 그리고 오이 소박이, 열무 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0: 너무 맛있어요.
1: 네, 맛있어요.

0: 올라갔고 아마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대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세이포 앞바다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물고기들은 제주 바다에 완전히 도착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es to settle here is the lionfish. It is not just one or two fish. They appear in large schools. The batfish, another tropical fish, has also been sighted frequently in Jeju Sea recently. At first, it was just a few individuals that appeared, but now they too move through the water in schools. The blue-striped angelfish has impressive blue stripes on its body.
0: 청줄돔도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새끼 때는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1: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This 차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2: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1: 오셨나요?
3: 안녕하세요.
2: Where are you from?
4: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2: Je parle français un peu.
1: 무슨 말이에요?
2: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1: 잘했어요.
2: Merci beaucoup. Merci.
1: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4: I really like Jennie from Blackpink.
2: Jennie. Jennie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을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2: 좋다.
1: 이런 종이가 있어요.
2: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1: 봄 브라이트인데요.
2: 봄 브라이트.
1: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2: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다음에 여름.
1: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 이건?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피부톤이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가을 뮤트.
2: 겨울.
1: 겨울 파크.
2: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1: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가을, 생각? 그.
2: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네. 계열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1: 마스크팩!
2: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4: So fresh.
2: So fresh.
1: Yeah. 버블.
2: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자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1: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2: 어떻게 하지?
1: 이제 6회차잖아요.
2: 더웠다,
1: 옆에서
2: 더웠다.
1: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2: 그렇죠.
1: 발라주시거든요. 네.
2: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1: 지금은 좀 파데 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2: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이 네.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2: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1: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2: 제일 어두운
1: 네,
2: 거?
1: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2: 컬러 괜찮아요?
1: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2: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4: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5: I learned a lot today.
2: 이게 맞다.
1: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2: 그렇게.
1: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2: 이마를?
1: 네.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보여서.
2: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네. 커버해 보려고요.
1: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5: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1: 부산.
5: there. Yeah.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I really like 국밥.
1: 부산은 국밥이죠.
2: 레알. 진짜 한국이 낫다.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1: 네.
2: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요런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 쪽으로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1: 중요하죠, 중요하죠.
2: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1: 파우더.
2: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1: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3: 와, 이미 골라봐야지.
1: 와. 마음에 드세요?
2: 와.
1: You like it?
2: Yes. 벌써 끝났어? 집에 가자.
5: You need to teach me.
2: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요.
1: 네.
2: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1: 아니, 이런 거? 좋을
2: 오케이,
1: 것 같습니다.
2: 오케이. 좋습니다.
1: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좋다, 좋다, 좋다.
1: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2: 그죠. 블렌딩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1: 네.
2: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1: 아몬드 쉐입.
2: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럭비공 같이 생겼잖아요.
1: 네.
2: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1: 아~
2: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1: 아~
2: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1: 왜죠?
2: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1: 브라운으로.
2: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5: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2: Yeah,
5: I have to take picture.
2: Yeah, yeah.
5: No,
2: yeah. Clubbing. Go clubbing.
5: Clubbing.
2: Go clubbing.
5: And dance like Jenny.
1: Jenny, Jenny, Jenny.
5: Let's go.
1: Let's go. You wanna go?
5: Okay.
2: 이태원.
1: Jenny, Jenny,
5: yeah.
1: Jenny.
2: 클로빙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크업 하면.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야겠네요.
1: 제니님 화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의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1: 오,
2: 선생님?
1: 네네네. 예뻐요.
2: 네.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1: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2: 니스?
1: 니스.
2: The beach, right?
5: Yeah.
1: 너무 가보고 싶어요.
5: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2: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1: 와인 진짜 좋아하시나 봐.
2: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5: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2: Where?
5: Like Lorraine, next to Alsace.
2: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5: Yeah.
2: Alsace wine. I've been there once.
5: Where?
2: Alsace.
5: Strasbourg?
2: 어디였지? 디디디 성, 성, 성 뭐야 성?
5: 오케닉스북?
1: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5: I only remember the taste
1: yeah,
5: of Alsace.
1: Yeah.
5: Ah,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2: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1: 알겠습니다.
2: 네, 이제부터 다 조용히 해주세요.
1: 네.
2: 자, 어떤 느낌이냐면
1: 오, 네.
2: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1: 오.
2: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뭉쳐가지고 쫑쫑쫑.
1: 쫑쫑쫑. 이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뒤섞어볼까요?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2: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1: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2: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1: 네?
2: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1: 어떻게 될까? 그거는
2: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오, 오.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네. 투명한 약간 고정. 와우.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네, 딱이다, 딱이다.
5: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ipe, you know, like a handmade.
2: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5: Korean recipe for my grandma.
1: 이네요.
2: 확신해.
1: 맞네요.
2: 주자 이제 점 찍게.
1: 네, 아, 점 중요하죠.
2: 약간 여기다.
1: 이렇게. 네, 살짝 보이는 쪽에. 네.
2: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1: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5: 외국인?
1: 네, 외국 언니.
5: 외국인?
1: 이 컬러.
2: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좀 주황색이 나는데 이제 엄청 변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완성!
1: 제니님? 와.

0: 클럽 이상이다. 됩니다. 클럽이 아니고 시상식.
1: 네, 완전 입걸이에요.
2: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3: Nice to meet you.
0: Oh, you look gorgeous.
2: Really?
1: Look here, look here.
0: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지금 피부톤 완벽하고.

0: 됩니다, 데니. 네.
1: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0: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2: 렛츠고. 네.
1: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2: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한옥, 네. 한옥인데.
3: 오, 예뻐요. 여기.
1: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2: 들어가자. 재밌겠다.
1: 한번 들어가 볼까요?
4: 캠하고 가세요. 바니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5: 부모님은 리치맨.
4: 리치맨.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되는 운세다. 제니님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3: 사랑?
4: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2: 어?
4: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꿈이 또 힘들어. 불쌍하다.
6: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한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1: Welcome!
0: Woo! Welcome!
1: Woo!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멤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3: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0: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2: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의 심플리 K-POP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렙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무대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저희 7명 함께 Our Birthday라서 새로운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7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오우,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5: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So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오,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4: 네, 저는 낙낙춥춥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냥냥이란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춥춥?
4: 낙낙주주.
0: 아, 낙낙주주. 어, 귀엽다.
1: 귀엽다. 또 있을까요?
6: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언니들이
1: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6: 네, 아치란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기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퀴즈는 스퀴즈 장난감을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 Our Birthday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1: 어,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1: 아,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어, 너무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4: 뮤직 큐!

0: 신기하다.
1: 어,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신기한
2: 느낌, 색다른 느낌. 좋습니다, 좋습니다.
3: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0: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1: 오, 좋다. 좋아요. 또 있나요?
4: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1: 파티 좋죠.
3: 재밌겠다.
1: 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アオバースデーです。私たちが8月19日にデビューしました。私たちのタイトル曲のスキージーを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たくさん見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 혹시 유 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5: 될까요?はい。これからお会いするすべての方々に誕生日のような特別なときめきをお伝えできるよう、7人一生懸命活動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 네, 그럼 상큼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Our Birthday의 스퀴즈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 Our Birthday, are you guys ready?
6: Yeah!
3: Alright, music, start!

0: 샤넬 씨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1: 떡은 오 why 떡 all of a sudden?
0: 어 그럼 혹시 피자는요?
1: Oh,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0: 아 요즘 피자랑 백설기를 합친 피자 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1: 아 I know, 알죠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0: 아 맞죠 맞죠. 완전 맛 업 업. 근데 오늘 심플리 K-pop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Yeah,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0: Yep.
1: All right, music start.

0: funny.
1: 네.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2: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1: 아,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2: 아, 그거 너무 좋죠.
1: Yeah,
2: 같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Oh.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
2: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1: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2: 아, 저는 악뮤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1: Oh, that's a classic. I'll please one verse, please. 네.

0: I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스타트!

0: 샤넬 씨, 이번에 어떤 분들이죠?
1: The talented boy band back with their third full-length album, One We.
0: Welcome.
2: Welcome.
0: 어서 오세요.
2: 와우.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0: 예.
1: Great to have you here today, and congratulations on your third full-length album. 정규 3집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곡이 또 17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좀 많은 위브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로 듣는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예쁘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타이틀곡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이 곡만큼은 꼭 라이브로 들어봐야 한다 싶은 한 곡 직접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3: 우선은 너무 좀 곡들이 다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피노키오. 있는데요. 그 곡은 꼭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너무 좋다. 한 번씩 다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에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떤 곡인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가 있기 때문에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예쁘다, 예쁘다.
2: Yeah, that is such a great message. We heard Harin Shi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tha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And we're so excited for all the stories when we will give us in the future.
0: 네, 맞습니다. 원위가 함께한지도 벌써 1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잘 안 싸우신다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가끔 싸워요, 근데.
3: 네, 아직도 종종 싸우지만
1: 오히려 사실... 옛날보다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투닥투닥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 이젠 좀 체력이 힘들어서 좀 덜 네. 싸우게 되지 네. 아무래도.
3: 싸움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5: 맞아요.
3: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5: 사랑합니다.
0: 아. 사이좋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2: We also heard that you recently asked 자우린 선배님 for the secret of staying together for a long time. So we want to know too. Could you let us know in on the secret?
6: 그럼 그룹 오래 함께하는 그런 비결 저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0: 우선 롱런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야 됩니다.
1: 중요하죠. 아무래도
0: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잘 화해를 해야 되죠.
2: 그렇죠.
1: 잘 싸우고 잘 화해하자. 너무 좋은 답.
3: 너무 좋아요.
1: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3: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great advice. I will keep that in mind.
1: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기욱 씨,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우리 글로벌 위브 팬 여러분들, 이번에 원위 정규 3집 앨범, 정규 앨범 17곡이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1: 자, 그럼 해피엔딩을 예고하는 원위의 시나리오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 원위, are you ready?
5: Yeah!
3: Okay, music

0: 네, 혹시 즐거우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0: 좋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맥은 맥은 하다, 맥은 맥은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태몽을 두드려 다다리, 이제 다리. 다다리, 다다리, 다다리.
0: 몸에 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아무튼 저는 오늘 이 동양을 또 안내해줄 효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누구? 조진쌤. 또 오늘 여행이 기대되는 이유는 또 저희 원년 멤버죠. 북향민 한복 디자이너 우리 권범 씨.
1: 오빠, 오빠가 여기 오고 싶다 했어?
0: 내가 오고 싶다는 거 아니고 경상도 오고 싶다 했는데 네. 경상도에 가장 먼 곳으로 오자 그랬어.
1: 근데 저 여기 너무 좋아요.
0: 괜찮아?
1: 네, 완전 좋아요. 궁금이다
0: 언니 오빠들 잡다. 또 너무 기쁜 소식이죠, 쪼.
1: 어떤 소식이요?
0: 저희가 시즌 1 때 네. 저희가 봤던 목소리로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비투비 서은광 씨.
2: 진세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봄이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은광이와 함께
3: 녹인던 곳. 와, 반갑습니다. 그리웠습니다.
0: 아니 근데 와.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예. 나와요?
1: 그러니까요.
3: 공홍에 오니까 탁 트인 거 보세요.
0: 야.
3: 목이 탁 트입니다 그냥.
0: 아, 또...
2: 우리 다시 꿈을 꿔요 같이 따스한 햇살 아래.
0: 와. 딱 맞아, 딱 맞아.
3: 아, 야, 너무 좋다.
0: 딱 맞아 지금이라고.
3: 와. 감사합니다.
1: 와. 오늘 멤버는 이렇게 세 명인가요?
0: 아니죠.
1: 아 진짜요?
0: 저희는 항상 네 명의 또 멤버로 하기 때문에. 아 이게 국경을 한국이 너무 좋아서 계속 넘나드는 분이에요. 김치 귀신.
3: 와 김치 귀신.
0: 일명 김치 귀신 유튜버 마이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동유럽 에스토니아에서 온 최초 외국인 미스 준양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미스 준양. 와, 오빠 방자시잖아요.
0: 제가 방자. 준양, 미스 준양?
4: 맞아요.
0: 또 방자 역할을 또 아이고야.
1: 아, 근데 진짜 파스텔 톤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전통 한복이 이제 오방색이랑 오간색으로 나뉘는데 이런 파스텔 톤은 현대에서 만들어진 한복인데 너무 잘 어울려요.
4: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1: 아, 제가 또 한복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0: 한국의 북유럽. 그러니까.
4: 네, 맞습니다.
0: 아니, 근데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4: 그냥 한국에 미쳐 살았어요.
0: 진짜요? 솔직히.
4: K-드라마, K-POP, K-영화, K-예능. 그냥 하루에 6시간씩 봤어요.
0: 진짜요?
4: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식도 너무 맛있잖아요.
3: 와, 김치 귀신.
4: 맞습니다. 김치를 김치, 좋아하니까.
0: 김치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3: 뭐지 싶은데 미스 춘향이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0: 그러니까.
4: 맞아요 맞아요
0: 미스 춘향 현
4: 맞아요 현 근데 95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로 외국인 된 거예요.
3: 진짜 한국에서?
4: 95년. 한국에서 와. 95년 파도 위로
0: run run run 지도를 야 여기 뒤에 보세요. 와 우리 이수신 장군님
3: 멋있어요.
0: 여기 또 통영에서 우리 외세 침략을 다 막아내 주신 우리 이수신 장군님인데 이수신 장군님 혹시 배워요? 북한에서는?
1: 북한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배우는데 그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이랑 백성들이랑 같이 이제 그 거북선을 만들어서 외세를 쳤다, 이겼다, 승리했다 이렇게만 배워요.
0: 그렇게까지만?
1: 네. 왜냐면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을 내세우면 우상이 되니까 우상을 막기 위해서 자기만 우상이 돼야 되니까.
3: 마이 씨는? 아세요 혹시?
4: 이순신 그 장군 모르면 간접이죠 솔직히. 간접이죠. 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1: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
3: 이걸 알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1: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죠.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사람도 알 것이다.
0: 왜 봄이 많이 한다? 명량 몇 번이나 본 거야?
1: 두 번 봤어요.
0: 두 번 봤어. 아니 근데 지금 여기 바닥을 보면은 이야 이게 지금
3: 뭐야 이거?
0: 여기가 이게 전투를 했던 이게 하나하나 이게 있나 봐요 여기가.
3: 그렇죠. 사실 여기가 보시면 한산도 대첩 했던 여기거든요.
0: 여기?
3: 네.
0: 여기가 한산도 대첩 했던
3: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제 여기가 여기 현위치 보이시죠?
0: 아 여기가 우리가 여기. 와. 그럼 진짜 여기서 싸운 거구나.
3: 그렇죠.
4: 아이돌인데 역사를 잘 아시네요.
3: 아 당연하죠. 저 우리 대한민국을 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0: 혹시 근데 여러분들 하깃진 알아요?
3: 아이
0: 아, 어. 이거 DVD 아니에요? DVD.
3: 아유, 당연히 알지.
0: 하깃진 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전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오늘 뭔가 이순신 장군님의 발자취를 뭔가 따라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 오늘.
0: 오늘 그런 여행이에요?
5: 오늘의 통영 여행의 주제가 네. 전쟁과 평화입니다. 아.
0: 그럼 이제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3: 어 너무 좋네요.
0: 아 또 구호 오랜만에 또
3: 아 그때 막 이거 아, 우리
0: 기억하고 있어 네.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아, 있어
3: 그, 그대로
0: 아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그럼 우리 구호 외치고 떠나볼까요?
1: 국경을 넘고 경계도 넘고
3: 한계를 넘는
0: 넘어온 김에
6: 전국일치
0: 갑시다. 너만 와볼래
7: 파도 위를 달려 전국일주 와 여기가 어디인지?
3: 멋있는데?
7: 아 3도 수군 통제형? 어? 여기가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 계셨던 아 어? 야 우와
1: 우와 대박
3: 오 웅장해
7: 우와 진짜
1: 대박이다
7: 우와 뭔가 이게 딱 이게 아우라가 또 장난 아니다 여기서 보니까
1: 아 저 아이고 하늘 못 따라 들어요
0: 아니 근데 여기가 한자로 이게 적혀 있는데 한자에 좀 많이 약하고 마이 씨 이거 알아요 글자
1: 모르죠
0: 아예 몰라 아예 모르죠
1: 한글만 어느 정도 했는데
0: 근데 아까 올라올 때 우리가 한글로 써져 있긴 했는데 세병관 맞나요 감독님 와 여기가 세병관이군요 지금으로 치면은 해군 사령 본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5: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네. 조선 통제령의 본영 관야 건물 그리고 이곳이 2002년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0: 2002년에?
3: 아 여기가 위치가 지금 어. 또 고도가 올라오면서 야 높다 높다 했잖아요. 네. 약간 밑에가
0: 건물들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삼도 바다 그냥 쫙 보이는 거, 쫙 그냥.
5: 원래는 통영성에는 네 개 문과 삼포루 그리고 세병관을 비롯해서 100개의 관할가 있었는데 아. 일제강점기 때 다 훼손되고요. 지금은 아. 통영성 일부랑 이 세병관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아.
7: 너무 아쉬워. 맨날 관아 같은 게 없어져 맨날.
3: 맞아요.
0: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 그러면?
3: 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
0: 어, 여기 들어가도 된대요, 이게. 와, 진짜 넓다, 근데.
3: 야
7: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미쳤다, 미쳤다. 네?
1: 이, 여기가 이제 장군님이 딱 앉아서 이렇게 어. 진두지 하시지 않았을까요?
0: 아, 여기 앉아서? 아, 여기가 되게 뭔가 되게 우리도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3: 너무 좋다.
7: 너무 웅장하다, 웅장해. 야, 여기 오니까 저 바다 보인다.
3: 와, 제대로 보여. 와, 다르다. 여기서 보니까 또.
7: 와, 여기서 그러니까 쫙 보이는구나.
1: 해변.
3: 개인 역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1: 그러니까요.
7: 야.
1: 요즘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얼마나

0: 그러면 이런 데서 하고 싶으면
1: 이런 집.
2: 아, 집에 살고
1: 이런 위치에 집이.
2: 아, 부동산. 부동산 시점에서 치면은 굉장히 좀 값이 나가는.
3: 부지가 커가지고.
0: 그 이순신 장군은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2: 오, 진짜요?
0: 네. 그 해전 중에 그 톱 3. 네.
2: 혹시 어떤 해전이에요?
0: 그 한산도.
2: 한산도 한산도 대첩이 그러면 저기 우리 보이는 저 바다 있잖아요.
0: 맞아요.
2: 저기서 싸운 거?
0: 여기서 싸운 거예요.
1: 와, 그곳이 여기입니다.
4: 우리 그거 시 아세요 혹시?
2: 시?
4: 이순신 장군이 썼던.
2: 뭐 달빛 뭐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어찌하오리까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1: 그건 어디에나 나오는 그거 아니야? 어찌하오리까. 네.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5: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할 적에 어디서 한 가락필이 소리는 남의 애를 끊는가.
1: 아, 느낌 알겠다. 이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바람이 너무 잘 느껴지잖아요.
2: 맞아.
1: 그러니까 이 전쟁할 때 또 바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2: 아, 너무
1: 바다에서.
2: 중요하지. 맞아, 너무 중요하지. 맞아.
1: 네,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
2: 그러네.

0: 기분이 어때?
1: 두근두근해.
0: 오늘 컨셉트?
1: 진심 전할래?
0: 자랑해볼까?
1: 최초의 부서.
0: 하고 싶은 말?
1: 함께 만들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부의 한반도 평화경청단 단장 김효주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장관 직속 경청전담 조직입니다. 그동안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어떤 정책 프로세스에는 보다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에는 정부라든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견인되어 온 어떤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세대와 좀 진영을 아울러서 보통의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프로세스에 담아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은 1관 2팀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1관, 그러니까 평화공존관에서는 그 관련된 제도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참여팀에서는 민간 참여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대화팀에서는 이 미래형 어떤 정책 참여 수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청단의 어떤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평화경청 온 캠퍼스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8개 대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통일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사회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통일에 무관심하다 혹은 청년들이 통일을 반대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과 좀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청년들이 통일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고 하면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삶, 청년들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 고리가 되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일 과정이 어떻게 이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청년들의 삶과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지점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요. 청년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통일 포스터 그리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북한을 접하고요. 통일을 접하고 그 이후에는 쭉 정보가 없는 겁니다.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고 청년이 되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정치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북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으로 다들 때는 이제 혐오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개되고 누구나 접할 수 있고 좀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책과 정치의 영역인데요. 정권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 북한 문제라든지 통일 정책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달라져도 어떤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이 평화경총 캠퍼스와 같은 장들이 확장되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금의 청년들의 삶이 진짜 힘들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반도 미래를 결정해가는 이 과정이 결코 청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 저희 통일부가 정말로 청년들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청년들의 삶과 그것을 연결해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로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 속에서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으로 녹아들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How would today's younger generation feel if they traveled to Pyongyang?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explore stories of peace and unification encountered on a journey through North Korea.

0: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인문학의 이시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지원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저번 주에 함께했던 정재훈 작가님.
2: 반갑습니다.
0: 그리고 김진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3: 네, 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정말 날씨가 무더워요.
3: 예, 더워요.
0: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2: 네, 저는 1박 2일로 홍콩.
0: 네, 근처에서 해결하셨군요.
2: 네, 근처에서요.
3: 저는 요즘 7번 국도에 관심이 많아서 예. 동해 쪽을 주로 파고 있습니다. 이번엔 속초. 뭐 늘 중요한 거는 휴식과 의미 부여가 함께 있어야.
0: 네. 네. 여행하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 저는 그 공간이 주는 느낌. 아, 내가 거기 갔을 때 이 공간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디 갈 때는 내가 오늘 베트남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베트남이 나를 선택해줘서 내가 가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집에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이렇게 다트처럼 이렇게 탁 해서 걸리면 갑니다.
0: 아, 설마 그러면 다트 탁 던지셔서 북한 가셨던 거예요?
2: 그거는 아닌데.
4: 아니 그건 넘어서 맞으면
0: 오늘의 주제는 장소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가는 여행입니다. 여기 여권이 있어요. 저희 출연자분의 여권인데 누구의 여권일까요? 제가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출국 도장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도장들이 막 찍혀져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우리 김지원 교수님 여권인데 아 근데 저 궁금해요. 북한 입국할 때 도장 찍어주나요?
2: 저는 그거 좀 저도 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네. 자랑하려고 했는데 안 찍어주고 그냥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정 받고 싶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그 북한 영사관이 있으면 된대요.
0: 또 이 정재원 작가님께서 선을 넘는 삶을 살고 네. 계셨더라고요. 처음에 바리스타도 하셨고요. 호텔에서 셰프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영어 강사로 네. 일하시고 또 여행 작가로도 하시고 근데 선을 넘다 넘다 어쩌다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가시게 되셨나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해요.
2: 그 공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0: 네, 누구
3: 공조
2: 말고
3: 공작.
2: 첩보 영화는 다 보는데 그날도 그냥 우연히 그냥 첩보 영화 새로 나왔어. 누나 이거 볼래? 남동생이. 제가 그렇게 수많은 첩보 영화를 다 봤거든요. 피해 그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휴대폰으로 가지고 쳐봤죠. 네,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없었어요. 아예. 근데 영어로 구글로 해봤더니 너무 많은 여행사가 나오는 거예요.
0: 북한 여행.
2: 이번이 귀에 뭐 초저가 초저가 것도. 그래서 이제 영화 끝나기 전에 저는 이제 비자 신청하고 그냥 간 거예요. 정말.
0: 근데 그게 통과가 되는 게 순조로웠나요?
2: 그 다른 건 다 순조로운데 집에서 순조롭지 않았어요. 저희는 수트케이스가 바로 제 방에 있어요. 예. 언제 가도 집에서 몰려서 항상 베트남 뭐 어디 이렇게 갔는데 이번엔 차마 평양은 말씀 못 드려서 가기 전날에 그래서 이제 되게 어렵게 말을 꺼냈죠.
0: 그런데 교수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비자 신청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5: 지금 북쪽 같은 경우는 남과의 관계들을 거의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렵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입.
0: 그렇다면 정재훈 작가님이 가신 건 호주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5: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이라고 하셨으니까.
2: 네. 이제 북한 여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배낭 메고 뭐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4: 그렇죠.
2: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그런 영국 여행사랑 통하는데 그분들이 되게 조심히 저한테 요거 하나를 자필로 좀 작성을 해서 보내라 그래서 왜냐면 유일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네. 외국으로 간 사람이어서 영주권, 뭐 시민권을 받은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서명을 하고 이걸 다 뭐 어기면 엄벌에 처벌 받겠습니다 하고 제 서명하고.
0: 그렇구나.
2: 순탄하지 않죠.
0: 그러게요. 교수님도 북한에 방문해 보셨잖아요.
3: 예, 저도 관광 갔었죠, 관광.
0: 네, 그때의 과정은 어땠나요?
3: 그때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라 네. 그 200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그냥 현대화산 여행사 신청해서 가서 머물다 왔고 개성 관광도 네.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네.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네. 가서 되게 재밌는 일도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선주교 개성에 가면 선주교 있잖아요. 근데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선주교 쪽으로 그 북한 안내원이 또 남조선 동무들은 여기 오시면 꼭 띕니다. 막 이래. 그래서 왜 이렇게 띕니까? 그랬더니 무슨 피를 찾습니다. 맨날 와서 피. 아,
0: 그 흔적이 혹시 남아있나?
3: 혈은, 혈은. 그 정몽주가 흘렸다는 맞아요. 거, 혈은. 일단 선주교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다리가. 네. 말 두 필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짧은 다리인데. 그래서 이거, 이게 혈흔입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뭐 요해 한 바로는 뭐 화강암이 어쩌고저쩌고 뭐 산화하여 나타난 뭐 화학적 현상입니다.
0: 아, 혈흔이 아니라.
3: 그래서 뭘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하냐고. 네. 우리는 그걸 정몽주 피로 알고 있다. 어? 그래서 팩트체크하러 온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선주교 그 해설하던 분한테 제가 경주에 와서 첨성대나 불국사 가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그분이, 그죠, 우리도 뛰죠. 그래서 왜 서로 뛰냐 그러면
0: 네. 궁금하고
3: 궁금하잖아. 신기하니까. 신기하잖아. 네. 평생 그걸 교과서에서 봤는데.
0: 맞아요.
3: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청소년들끼리 역사 교류 여행을 하면 되게 좋겠다.
0: 네.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직접 보면 또 다르거든요.
1: 맞아요.
0: 직접 가보시니까 처음 딱 북한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떠셨나요?
2: 소셜미디어 같은 데 보면 북한에 갔던 분이 외국분들이 꽤 많으셔서 다섯 분한테 메시지를 따로 보냈죠.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데 가도 되는지 네. 이렇게 찍으셨는데 정말 안전했는지 했더니 저한테 이제 다섯 분이 다 동시에 그러셨어요. 꼭 가보라고. 지금 안 가면 후회할 거다. 나중에 개방이 되면 네. 이런 북한의 모습 볼 수 없으니까 가라. 아... 생각을 해봤더니 가지 말라고 한 분들은 다 안 가보거나 못 가보셨고 가라고 한 사람들은 다 가본 사람들. 그래서 간 거여서 그래도 여전히 첫 발을 내릴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세관 똑같이 있어요, 공항. 저희랑 네. 똑같이 생겼어요. 김포공항보다 좀 작은데 거기는 뭐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일렬로 다 서요, 정말 공손히. 제가 여권을 내밀 때까지만 해도 저를 안 봐요. 그러니까는 공통적이에요. 뭐 안 봐요. 근데 보더니만 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정말 저는 그게 10초였는데 10년. 왜냐면 컴퓨터로 뭘 막 작성을 해요. 아, 할머니가 말한 게 이거구나. 잡으러 오라고. 아,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저 살면서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탁 보고 제가 그때 그분을 얼굴을 쳐다봤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제가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이런 분을 잘 못 봐요.
0: 그래요?
2: 저한테 이제 아, 주소 바뀌었습니까? 아, 신주소를 모르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구주소. 제가 엄마 주소 썼거든요.
0: 네네네.
2: 저희 주소가 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여행 잘하십시오. 이래서 그때부터 제 여행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0: 또 이 책에서만 보던 북한, 듣기만 하던 북한과 직접 그곳에서 생활을 좀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2: 맞아요.
0: 달랐을 것 같아요.
2: 네, 제가 본 북한의 모습은 당연히 단편적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이제 저는 함경북도에 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할 기회도 있었어요. 와,
0: 그럼 거기서 직접 먹고 자고 하셨네요.
2: 거기서 이제 정말 방에 들어갔는데 방 냄새가 저희 할머니 집 간 냄새예요. 잘 때 이제 이불을 딱 펴주는데 자꾸 누웠는데 저희 할머니 집 온 줄 알았어요. 눈을 감는데 이불 냄새에 사람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산다. 여긴 사람이 사는구나. 이제 선을 넘어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0: 약간 한국 시골 같은 느낌.
2: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 집하고 똑같아요. 자개상부터.
0: 혹시 거기서 밥 차려주셨을 거예요?
2: 그럼요. 네.
0: 옷 차려주던가요?
2: 정말 그 온 국수입니다 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국수예요. 따뜻한 잔치국수에 김치를 그냥 썰어서 주셨어요. 그 김치를 꺼내서 배추김치를 도마에다 이렇게 썰어주는데 저는요 북한을 가려고 얼마나 역경이 많았어요. 집에서도 한 소리 들었지만 비행기 중국까지 가서 한 7시간 걸려갔는데 우리나라 말 똑같이 쓰고 밥상에는 정말 매번 된장국이 나와요. 감자조림 주면서 특히 이거 그 먹습니까? 근데 감자조림 저 어제도 먹었던 거 똑같이 간장는 거
4: 식생활
2: 예, 요것만 보고도 내가 다른 점을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또 저기 고향 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2분 각이 나와요. 제가 뛰면 집에 갈 땐 제가 뛰어서 가겠습니다.
3: 아, 고려랑 호흡한다는 느낌 때문에 개성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숙녀사도 가보고 그러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6: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0: 무조건 1등이에요.
2: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3: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4: 전쟁터가 됐어요.
5: 오! 오픈 찬스.

0: Three things are required in human life.
1: Korean people are mostly self-conscious, which is a lot of talk about. My job is wearing clothes.
0: This house, over 50 years old, was reborn through her touch.
1: 집도 저만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공간.
0: Here was a designer who went into the mountains away from the city.
2: 나훈아 선생님이 이름 지어 주셨고 유혜수 선생님께서 써 주신 글씨예요.
0: These two famed designers infused life into troublesome old houses. Let's visit their houses now.
3: 기생충 이전에 오스카 무대를 밟은 최초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도 감독도 아닌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건지탕구 집, 두 번째 집, 그분의 집을 찾아갑니다.
0: Let's join director Lee Hyun-wook on a visit to Gukidong, Seoul. This house, situated on a slope, must be the house where the owner lives.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건축가입니다.
1: 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 옷을 입히고 싶은 디자이너 목은정입니다.
5: 목은정의 딸이자 후배 디자이너 후배인 김채영입니다.
0: Designer Mok Eun-jung had mostly designed wedding dresses. But feeling regret about how hanbok was disappearing, she developed a hanbok dress. And that became a hot topic amongst overseas superstars.
1: 서울 시내부터 저쪽에 포천까지 한 100군데 봤습니다. 네, 나와 있는 매물 100군데를 봤고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가 3마리가 있고 사람이 셋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네, 이 집은 딱이었어요.
0: The house she found after putting in much legwork.
3: 그 오래된 집인데 네. 담이 멀쩡한 것 같아요.
1: 네.
3: 깨끗하고 담장이도 그렇고 위에는 또 나무담을 같이 해가지고 되게 멋스러운데요.
1: 제가 이 집을 구했을 적에 네. 이 담을 허물거나 이 네. 외벽을 손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네.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 70년대에 지은 벽돌집인데
3: 이사하면서 다시 쌓은 벽돌이
1: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0: This house was built in 1970, meaning it's over 50 years old. But the wall, surprisingly sturdy for an old house, caught her eye. But there was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her choosing it. The wide interior space.
3: Oh, 아내가 확 터졌는데요?
1: 네, 좀 넓게 네. 이렇게 탁 트이는 공간?
3: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고 네, 탁 트여서 좋는데.
0: The wide living room was just the right size for a workroom without the need for a structure change.
3: 들어왔는데 특이하네요. 이렇게 뭐 이게. 신발장인가요? 이렇게 장이 한 벽에 그냥 꽉 채워 있는데?
1: 사실은 옷장입니다. 제가 옷장이요? 이제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작품들도 많고 네. 이제 샘플링하는 의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옷의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3: 결국은 거실까지 나온 거네요.
1: 네.
3: 어쩔 수 없이.
1: 네.
3: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1: 아, 감사합니다.
3: 이 거대한 벽을 이용해서 웬만한 집을 좀 정리한 거가 안 그러면 이게 다 어디 놀 데가 없잖아요.
1: 그렇죠.
3: 어딘가는 또 가야 되니까.
1: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이쪽 벽이 되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대리석 같은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뜯어내고 나서 네. 다시 마감을 하느니
3: 그렇죠.
1: 내 필요한 공간으로 장으로 마감을 하자가 사실 이제 좀 건축 비용을 줄이는. 제가 제일 많은 짐이 옷이잖아요. 옷, 신발, 가방. 근데 그걸 다 그냥 보이는 노출이 되게 하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9자의 붙박이를 설치를 했고 또 딸도 그 미술을 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짐만 해도 엄청나죠.
5: 그래서 제 방을 가보시면 침대하고 붙박이장밖에 없어요.
1: 네.
0: It looks like your daughter has some complaints. And no wonder. Imagine having built-in wardrobes on three sides.
1: 왜냐면 나중에 바꾸는 건 다시 또 공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갖고 싶은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 안으로 많은 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공간은 깨끗해진 거죠.
3: 근데 이제 사실 주방은 작은 주방이지만 네. 식탁은 엄청 큰데요?
1: 네, 네. 3600으로 만들고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는 공간. 그 딱 들어왔을 때 저 문틀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기준을 맞췄고요. 네. 근데 식탁이 커야 되는 이유는 물론 수납도 있지만 제가 저쪽 반은 주방에 이제 엄마로서의 여자 이쪽은 제가 일을 하면서
3: 여기에
1: 네, 또 다른 책상을 또 놓는 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자라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이 크기를 짜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10군데 네. 알아봤는데 네. 다 안 된다고 하셨고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와주셔서
3: 도면을 그려주셨다고요?
1: 네 그렇게 해서
3: 저는 뭐 먹고 살라고 의상 디자인 하듯이
1: 네, 옷도 이제 패턴이 있어야지만 옷을 만들잖아요.
3: 요 큰 거대한 면이 네. 식탁 겸 조리도 하고
1: 네, 작업도 하고 네네네.
0: Without placing the table and the work table separately, two uses can be fulfilled in one go.
1: 생각을 하는 게 아이디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걸 디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은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돼야 돼요. 건축이 올라가야 돼, 집으로 따지면. 이 표현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 이게 옷, 음식, 건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0: She is working on the stage outfit for singer Kim Yeonja.
1: 우리 집마다 색깔이 있듯이 우리 김연자 선생님한테도 그 옷의 색깔이 있어요. 블링블링하고 지금 한복 명주를 가지고 그 투톤 작업을 해서 사람을 날씬해 보이게 하는 작업. 그리고 반짝거림이 같이 들어가는. 네. 나의 최고의 모델. 케이프 느낌.
5: 아, 그렇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할 때.
1: 그렇지, 그렇지. 블링블링. 아모르 파티. 의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 옷을 입히다가 이제 제 꿈이니까 건물도 그렇고 다 다른 특징적인 옷을 입어야지만 사실 내 건물 같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 거를 갖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0: Since she works on fancy costumes, the whole living room has a white tone. But in the aim to make it far from monotonous, chandeliers were hung up in every corner.
3: 등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포인트를 잡으신 거.
1: 네.
3: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노란 이제 이런 조명이 되게 아늑하고
1: 다른 어떤 마감재나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저렴한 집의 어떤 느낌이 나잖아요. 특히나 화이트 톤은.
3: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컴프러치를 할까?
0: There is a secret behind the island table as well.
1: 집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넓었고 이제 저쪽으로 뻥 뚫려서 주방이 있었고 그 주방 공간이 저희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주방 공간을 아예 막아서
0: I see. I thought the kitchen was rather small. Another dressing room was inside the door in the kitchen.
3: 아니 문에도 벨트가 많네.

0: 네.
1: 숨어있는 공간인데요? 비밀의 방이네요. 네. 전 방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2: 작가로 따지면 책이겠죠.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작품들, 샘플이 되는 옷들,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또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원단만 예, 다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또 탄생을 했죠.
1: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비 예산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저렴하게 하고 싶었어요.
1: 네, 이제 이런 작업 공간을 만들려면 작업실을 또 별도로 만들면 가벽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네. 돈이 많이 들거든요.
2: 맞아요.
1: 식탁도 놔야지, 책상도 놔야지.
2: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고, 맞아요.
1: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사실 한두 것도 없거든요. 네.
3: 맞아. Just about everything was self-made to reduce the interior design costs.
2: 이게 이제 커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옛날 건축이다 보니까 갤러리 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패널 커튼을 다름으로 해서 그 갤러리 창의 느낌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 All the charming props scattered throughout the house were made by her.
2: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 부모님 한옥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되게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지 못했어요. 제일 저렴한 금액에 우리가 우리의 짐이 들어가 우리 사람 세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평수는 한 18평 정도의 방이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조그맣게 있었죠.
4: 그러니까 협소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협소하다고 하지만 아이였던 제 입장에서는 내 방에서 엄마 아빠 방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서 좋았어요.
2: 아무래도 좀 올드하고 뭐 싱크대 같은 부분 되게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그냥 다 일단 시트지 먼저 붙였던 것 같아요.
5: 누가요?
2: 제가 직접 커터칼을 사서 센지를 잰 다음에 그다음에 다 오려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쫙쫙 붙였죠. 지금 거의 선수됐고요. 제가 그 렌탈을 하는 동안은 제 집이잖아요.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나다운 집에 살고 싶고 나의 색깔이 있는 집에 살고 싶고
3: Despite it being a rented home, she always adorned it in a special way, regarding it as her own house during her residence. Designer Mok Eun-jung's thrifty habits are found in other spots as well.
2: 이게 어느 날 집을 가다가 저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버려져 있는 거예요.
5: 주워봤다는 거예요?
2: 네, 저는 그런 거 참 잘해요. 이렇게 큰 거울은 굉장히 비싼데? 이걸 집에 갖고 가서 나만의 색깔로 또 표현을 해보자 해서 사실 주소 와서 금분을 발랐어요. 사포 다 하고 예전에 아파트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막 끙끙 혼자 싣고 이렇게 예쁜 거울이 됐죠. 이 테이블 제가 그 다리 따로 상판 따로 제작을 해갖고 제가 다 붙인 거예요. 이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고 일단 다리를 먼저 붙였어요. 그 다음에 뒤집은 상태에서 그 금분을 다 칠해서 말린 다음에 뒤집어서 세팅을 한 거죠.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 그 내가 생각했던 거에 100%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100%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 집을 내 마음대로 꾸민다는 건 A부터 Z까지의 순서를 정하고 A부터 Z까지의 그 마감까지를 본인이 다 완벽하게 직접 가야 된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4: 이 손에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으면 나로서는 솔직히 속상하긴 하죠. 근데 저도 어깨 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외국에서 자취를 하는데 저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3: This room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has a completely different feel from modern living rooms. It looks as if we went back in time on a time machine.
1: 들어왔더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2: 다른 집이죠.
1: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부터 이게 갖고 계셨던
2: 네, 어머니가 쓰시던
1: 자기장.
2: 네. 네. 자개장이 있는 안방에 대한 어떤 이렇게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방입니다.
1: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뭔가 벽을 고치고 창을 바꾸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보통은 그냥 소품 가지고 이 방을 또 연출을 하고
2: 네.
1: 있는 걸 그냥 살리고 네. 여기 이제 몰딩 같은 경우도 어울리진 않는데 기존에는 그냥 살리신 것 같더라고요.
2: 네, 예전 몰딩 그대로.
1: 그러니까요.
2: 근데 인테리어라는 건 그래요. 어떤 공간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공간은 힘을 줘야지 여기저기를 다 손대면 여기도 싸구려가 되고 저기도 싸구려가 되고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1: 돈도 많이 들고
2: 네, 효과도 없고 그래서 네.
1: 좋은 방식입니다, 사실.
2: 네, 보겠습니다.
1: 한수 배우고 갑니다.
2: 아유, 제가 한수 배우겠습니다. 네.
3: Had this room been fixed to resemble the living room, it wouldn't have matched the ambiance of the old furniture. Choice and concentration. This is exactly that.
2: 이 정도의 공간을 하는데 실내만 한 1억 2천 정도가 나왔고 첫 A업체 지인을 통해서 오셨던 분들은 한 8천만 원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직접 못을 들고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고 직접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한 4,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실내를 다 끝냈죠. 반값으로 끝냈죠.
3: Isn't an old house remodeling job a struggle against the budget? That's why the most cost-effective way is to choose the parts to repair and not repair. When we follow designer Mo Eun-jung down the stairs, the couple bedroom with a wide hall window appears.
1: 아니 내려왔더니 지하가 아니네요.
2: 네, 정원과 연결되는
1: 마당이 여기 있네요.
2: 네.
1: 아 레벨 차가 한층 차이가 네. 있나 봐요.
2: 네, 네. 저희가 1층입니다.
1: 네. 거꾸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3: In two-story houses, the living room and kitchen are usually on the first floor and the bedroom on the second. But in this house, the bedroom is on the first floor and the living room and kitchen are on the second.
2: 저는 저의 그 수면과 이 정원의 그 지기를 같이 연결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 원래는 여기 작은 창이었는데
1: 원래는?
2: 네.
1: 지하니까 아무래도.
2: 네. 통창으로 여기를 다 오픈을 시켜버렸죠. 네.
1: 그것도 최대한 개방감을 이제 네. 마당으로.
2: 네.
3: The garden views filling up the window are a piece of art. And there's a unique trait to this bedroom as well.
1: 등이 생뚱맞게. 원래는 등이라는 게 조명, 그 밝기 때문에 정가운데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2: 그렇죠.
1: 네, 어떻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등을 다졌어요?
2: 저희 이제 부부가 TV를 보면서 잠이 들거나 막 골프 방송을 보는 아. 게 좋은데 이 등이 가운데로 갈 경우에 이제 시야가 약간 가려지는 거 첫 번째.
1: 네, 이해가 가네요. 어쨌든 TV는 있는데 샹드레를 달면 네. 이렇게 가려.
2: 네.
1: 재밌습니다.
2: 네. 네.
3: Next to the master bedroom appears a path leading to the small living room and bathroom. But there are issues found here.
1: 아, 좀 피해가 있군요. 아무래도.
2: 네, 여기 튀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네. 이게 오래된 그 관이다 보니까
1: 네, 누수가.
2: 에, 에, 2층에서 물이 어느 날 막 쏟아지는 거예요.
1: 네. 어떻게 보면 설비 전기 같은 게 50년 된 정도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2: 그렇죠.
1: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바닥 난방은 다 교체를 합니다.
2: 아.
1: 네.
3: Leakage and dew condensation issues should be meticulously examined in any old house. Since there are often problems under the exterior, an ample budget is necessary. Let's go to the space which she put the most care into.
2: 안녕하세요. 이분이에요. 그래야지.
1: 어쨌든 마당에서 보면 사실은 2층은 어떻게 보면 작업 공간.
2: 네.
1: 그 다음에 1층이 이제 플라이빗한 이제 네. 침실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 이 마당 공간은 뭐 가족을 위한 공간인가요?
2: 이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 장애물이 없이 네. 이렇게 넓직하게 해야 대형견을 키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고 이제 담장을 그 청고벽돌로 쌓으면서
1: 네네.
2: 이 친구들이 시원하게 벤치, 야외 벤치를 만들어주고
1: 아, 저희는 사람을 위한 벤치가 아니고
4: 네네.
1: 아, 이 친구들아
2: 네, 우리 아가들이 아.

0: 되게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 사업 여기는 아예 살리겠다. 아니면 요건 바꾸겠다.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게 맞거든요. 집이 깨끗하고 뭐 도배지가 이쁘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 집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쨌든 그냥 살면서 천천히 고쳐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컨트롤을 잘 하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아우, 감성적이야. 예쁘네.
2: A season perfect for camping.
1: 좋아. 짠 맛을 희석시켜줘서.
2: Thanks to the wide yard, their previous camper van could be brought in.
1: 지금이 이런 단독주택에 살 때의 가장 좋은 계절. 요 찰나.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덥고. 어쩌면 이 한 달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열한 달을 청소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3: 이제 또 잔디 깎는 계절 돌아오겠지.
1: 대양 저만의 역사책을 쓰고 있는 듯한. 저쪽을 쳐다보면 걸레를 빨다가 울었던 기억도 나고 탑 하나를 해놓고 저기서 무슨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정성을 드리는. 그래서 그런 요소 요소에 역사와 추억을 갖는 공간인 것 같아요.
2: May you have a long and happy life.

네, 사실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했거든요. 2010년 한국문화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근무했던 지인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는데요. 그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학 전공했거든요. 그 당시는 한국에 아직 한국어도 하고 문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아직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운이 좋게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작업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 작품의 흐름을 타고 그럴 때 책이 말하자면 자체를 번역하게 되고 내 목소리, 그 작가의 목소리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느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순간 되게 행복한 순간이죠. 그리고 번역 아카데미에서 관심 많은 학생들이랑 흥미로운 책을 다룰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언어적인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물이 완벽해야 한다는 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작은 실수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300페이지 되는 소설이면 뭐 고쳐야 할 부분 엄청 많죠. 그래서 정말 정확성하고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 장편 소설 하나 번역하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열심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문장에 대한 감각,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장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의 리듬, 문장의 기본적인 흐름 안 좋으면 그 나머지 번역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의 문학성 그리고 가독성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고치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그런 감각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학 번역가는 작가의 목소리를 다른 언어로 더빙하는 성우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돼요. 가장 처음 번역한 책은 정연문 선생님이 쓰신 바셀린 부다라는 장편소설이었는데요. 전위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라는 느낌 들었고 조금 더 읽어보고 이 책을 번역 안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 책을 독일어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겸손하지 않은 그런 확신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번역했고 결국은 번역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행운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이 책이랑 왠지 좋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어려운 작품 뭐냐, 꼭 이 작품이라고 얘기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효석, 메밀고 필 무렵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작품이죠. 뭐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생각보다 까다로운 글입니다. 등장인물의 말투 그리고 그 섬세한 묘사, 특이한 분위기, 특히 마지막 장면에 그 달이 빛내는 밤의 신비한 그 분위기 적당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됐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미 언급한 정영문의 바셀린 부다라는 그 장편 소설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기존의 서사 패턴을 완전히 파괴하고 줄거리나 인물의 관계나 긴장의 줄과 같은 이런 요소들 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자를 완전히 미치게 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읽고 완전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을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대, 장르, 작가, 작품에 따라 매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 조심스럽게 대답해 보자면은 한국 문학의 경향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인 것 같은데요. 이성보다 감정, 지성보다 직각, 분석보다 종합, 날카로움보다 부드러움, 공격보다 화해, 이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의 다의성인데요. 한국어의 경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인물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꼭 결정하지 않아도 됐는데요. 독일어의 경우는 꼭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의태어, 의성어, 사투리와 같은 문제도 가끔 생길 수 있죠.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완전 웃기는, 완전 희극적인 작품을 번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계속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몽골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랫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네,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고.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호주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1: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Even 회사에서는 되게 다양한 피부톤의 파운데이션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2: 오늘은 평소보다 파데를 3배 더 준비했어요. 자, 어? 오셨습니다.
1: 오셨나요?
3: 안녕하세요.
2: Where are you from?
4: 2년 전에 프랑스에서 왔어요.
2: Je parle français un peu.
1: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5: 잘했어요.
1: 잘했어요.
2: Merci beaucoup. Merci.
1: 어떤 메이크업을 원해서 오셨나요?
4: I really like Jennie from Blackpink.
2: Jennie.
1: Yeah.
2: 제니와 함께하는 제니 메이크업이 되겠네. 아, 근데 약간 톤을 좀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제니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테스트해볼 수 있는
2: 좋다.
1: 이런 종이가 있어요.
2: 너무 좋은데요? 첫 번째는?
1: 봄 브라이트인데요.
2: 봄 브라이트.
1: 얘는 좀 쨍한 버전이죠?
2: 다음 거. 오? 오. 아니, 이거 화사해지지 않아? 그다음에 여름.
1: 확실히 근데 파스텔 톤이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2: 이거는 가을이네. 가을. 확실히

0: 티부터 또 어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가을 뮤트.
2: 겨울 겨울.
1: 겨울 파크.
0: 제니가 젊으니까 골라봐봐. 제니가 트렌디하잖아.
1: 오늘 제니님 메이크업이니까 그러니까 가을 뮤트 쪽이 또 맞지 않을까라는 가을, 생각? 그...
0: 오늘은 그러면 가을 웜톤 네. 계열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처럼
1: 마스크팩!
0: 네, 편한 걸 가져왔어요. 네.
1: So fresh.
0: So fresh!
1: Yeah. 밥을...
0: 네, 그렇게 해서 이걸로 촉촉한 토너이자 에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1: 저 이제 뭔지 알아요. 프라이머.
0: 오, 귀엽지?
1: 이제 6회차잖아요.
3: 더웠다,
1: 옆에서
3: 더웠다.
1: 이거랑 좀 젤 타입이랑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발라주시거든요.
0: 그래서 약간 코 옆이나 눈 밑에는 또 프라이머를 쓰는 게. 여기도 보통 발라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또 번지는 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죠.
1: 지금은 좀 파데색도 근데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해외 브랜드에서 사는 거 아니면은 되게 구하기 어려웠었는데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맞는 톤을 가지고 간 적도 많이 있어요. 아...
0: 본인이 또 계속 찾고 자주 써봤으니까 제니님이 오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오늘 아마 메이크업의 관건은 제니님이 파데 색깔을 찾는 걸 한번 도와주세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0: 그러면 파데를 골라볼까요?
1: 네. 일단 그 외곽 쪽에 깔 어두운 거랑
0: 제일 어두운 거?
1: 네, 이 중앙은 살짝 섞어서 들어가는 게 전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건 좀 중앙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제일 외곽?
0: 컬러 괜찮아요?
1: 네, 그 제일 마지막 거.
0: 제일 마지막 거? 오케이, 딱이다, 딱이다. 살짝 붉은기가 살짝 있는.
4: I learned a lot today.
0: 이게 맞다. 네. 이게 맞다.
1: 톤그로가 안 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못 쓰면 회색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진짜 사진 찍거나 이랬을 때 너무 이제 뽀얗게 보이는. 그 이마 쪽은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하면.
0: 이마를?
1: 네. 왜냐면 또 이마가 밝아지면은 안 발린 부분이랑 여기랑 또. 색이 차이가 또 많이 나 보여서.
0: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네. 컨실러를 통으로 이제 조금 다크서클이나 이제 점들을 조금 네. 커버해 보려고요.
1: 한국의 어느 동네를 제일 좋아해요?
4: I really love Busan. I've been
1: Busan.
4: there. Yeah. I've been there 5 times, I think. I really like 국밥.
1: 부산은 국밥이죠.
4: 네.
0: 진짜 한국이 낫다. 피부톤이 균일해지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역시 피부톤은 밝게 만들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균일하게.
1: 네.
0: 요거 오늘을 위해서 좀 갖고 왔거든요. 브론저라고 하죠? 요런 네, 네, 네. 톤의 느낌을 지금 이제 얼굴 외곽 쪽으로 네, 네. 살짝 잡아주고 있어요.
1: 중요하죠, 중요하죠.
0: 쉐딩 역할도 하면서 살짝 골격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중앙 부분에는 그냥 기름만 살짝 걷어내는
1: 파우더.
0: 파우더. 자, 그다음에 이제 섀도우로 넘어가 볼까요?
1: 섀도우 색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0: 와, 님이 골라봐야지.
1: 와. 와. 마음에 드세요? 와. You like it?
0: Yes. 너무 벌써 끝났어? 집에 가자.
4: You need to teach me.
0: Okay? Yes. 자, 이제 섀도우를 제니님 골라줘요.
1: 네.
0: 여기서 베이스 뭘로 할까? 베이스.
1: 아이. 이런 거 좀
0: 오케이,
1: 좋겠습니다.
0: 오케이. 좋습니다.
1: 그리고 이 친구들도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다, 좋다, 좋다.
1: 그리고 이 제니님 메이크업에서는 이 섀도우 포인트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블렌딩이랑.
0: 그죠. 블렌딩 약간 좀 바깥쪽으로 어두우면서 네. 이제 아이홀 자체를 조금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거죠. 자, 이걸로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을 잡는 거죠. 작은 브러쉬로 이제 눈 앞머리 쪽으로 조금 눈꼬리 쪽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오늘 또 그라데이션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1: 네.
0: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뒤쪽을 좀 어둡게 하는 아몬드 쉐입으로 갈게요.
1: 아몬드 쉐입.
0: 아몬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럭비공 네. 같이 생겼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앞뒤를 좀 어둡게 하는 거.
1: 아~
0: 중간보다 앞뒤를. 그래서 아몬드 쉐입.
1: 아~
0: 언더에도 이 정도 쉬머들은 보통 손으로.
1: 왜죠?
0: 발색이 좀 이렇게 손에 유분이 좀 있잖아요. 유분이 이거를 팍 붙여버려. 붓이 너무 건조하면은 그게 또 이게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좀 블렌딩을 앞뒤로. 그리고 눈 밑에다가도 좀 밝은
1: 브라운으로.
0: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4: I already feel like I cannot just go back home after that.
0: Yeah,
4: I have to take picture.
0: Yeah, yeah.
4: No,
0: yeah. Clubbing. Go clubbing.
4: Clubbing.
0: Go clubbing.
4: And dance like Jenny.
1: Jenny, Jenny, Jenny.
4: Let's go.
1: Let's go.

0: gonna go?
1: Itaewon.
0: Okay.
1: Itaewon.
2: Jenny.
0: Yeah.
1: 소빙이지 이렇게 반짝이 메이커 하면. 자 이제 아이 라인을 그려야겠네요.
2: 제니님 하면은 고양이 아이라인 필수? 블랙으로 좀 약간 캣차이 느낌으로 가면 어떨 것 같습니다.
1: 선생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 괜찮다. 색깔 그냥 블랙으로 갈까요, 오, 선생님?
2: 네네네. 예뻐요. 네.
1: 윙크? 아, 오늘 진짜 클럽 가셔야겠네. 여기 프렌치 바이브가 있다고, 프렌치 바이브.
2: 근데 프랑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니스?
1: 니스?
3: The beach, right?
2: Yeah. 너무 가보고 싶어요.
3: It's beautiful. Yeah, you have to go. Oh.
1: I was in Bourgogne. Bourgogne는 진짜 와인의 끝판왕 성지거든요.
2: 와인 진짜 좋아하시는 거.
1: 저 와인 먹으러 프랑스 갔다 왔어요.
3: Actually, I was born in the east part of France.
1: Where?
3: Lorraine, next to Alsace.
1: Alsace? Alsace wine was the best, yes.
3: Yeah.
1: Alsace wine. I've been there once.
3: Where?
1: Alsace.
3: Strasbourg?
1: 어디였지? 디디디 성 뭐야 성?
3: 오켄 익스포?
2: 와인에 너무 집중하셔서 그래요.
3: I only remember the taste yeah, of Alsace. Yeah. 아, you drank too much. That's why.
1: 진짜 중요한 순간이에요.
2: 알겠습니다.
1: 네, 이제부터 다 조용해 주세요.
2: 네.
1: 자, 어떤 느낌이냐면
2: 오, 네.
1: 뒤로 갈수록 좀 두껍게 그렸어요.
2: 오.
1: 그래가지고 살짝 더 동양인 느낌, 캣사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스카라를 할 건데요. 뭉쳐가지고 쫑쫑쫑.
2: 쫑쫑쫑. 우리 스크류 브러쉬를 한번 뒤져서 괜찮을까요? 모발이 약간 곱슬이면 눈썹이나 속눈썹도 같이 곱슬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보통 젤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긴 하거든요.
1: 브로우 젤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2: 네? 브로우 젤을 어떻게 만들죠?
1: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립밤, 투명 립밤.
2: 네?
1: 프라이머를 살짝 섞으면 어떻게 될까?
2: 어떻게 될까? 그거는
1: 이거다. 너무 끈적하지도 안 끈적하지도 않아. 봐봐. 이거지?
2: 오, 오.
1: 딱이지? 네. 이 정도 됐지?
2: 네.
1: 투명한 약간 고정.
3: 와우.
1: 딱이야. 네.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네. 이런 눈썹을 가지신 분들은.
2: 네, 네.
1: 딱이다.
3: I feel like it's a grandma receipt, you know, like a handmade. 네,
1: 그랜마는 빼주면 안 될까?
3: Korean receipt for my grandma.
2: 이네요.
1: 확신의
2: 맞네요.
1: 이.
2: 맞네요.
1: 주야 이제 점 찍게.
2: 네, 아, 점 중요하죠.
1: 약간 여기다.
2: 네, 살짝 보이는 쪽에.
1: 네. 자, 그럼 이제 립 남았는데요.
2: 제 생각에 이 톤은 좀 어두운 톤은 하면 딱 외국 언니 느낌이 날 것 같고 두 번째 거.
3: 외국인?
2: 네, 외국 언니.
3: 외국인?
2: 이 컬러.
1: 예스. 그러면 이제 립 라인 오버립으로 이제 조금 그릴 건데요. 오, 딱 맞네. 컬러 괜찮네. 좀 주황색이 나는데 이제 엄청 변했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대가 돼요. 완성!
2: 제니님?
3: 와! 와!
1: 클럽 이상이다. 클럽이 아니고. 시상식.
2: 네, 완전 입꼬리예요.
3: 제니, nice to meet you. 제니, nice to meet you.
1: Oh, you look gorgeous.
2: Really? Look here, look here.
1: 제니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진짜 지금 피부톤 완벽하고.

0: 됩니다, 되니.
1: 네.
2: 저희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은 한번 사주를 보러 가면 어떨까 하거든요. 네.
0: 너무 좋아요. 사주. 갑시다.
1: 렛츠고. 네.
2: 저희가 온 곳은 익선동인데요. 되게 레트로한 곳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 여기 볼거리 진짜 많다 들었는데. 여기 카페도 있고 여기 막 네. 한옥인데.
1: 오, 예뻐요. 여기.
2: 근데 저희가 볼 건 오늘 사주를 볼 겁니다.
0: 들어가자. 재밌겠다.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3: 자,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사주라는 한국의 점술 문화가 있는데 한번 체험하고 가세요. 반인님은 부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4: 리치맨.
3: 내년 후년 스프링 봄에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하게 되는 운세다. 제니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5: 사랑.
3: 어? 사랑? 제니가 네. 남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애이다. 그러니까 연애운 좋겠지? 수혜님은 사주에 남자가 없다.
0: 어?
3: 앞으로 10년 뒤에나 만나게 되니까 큰일 것 같은데라. 불쌍하다.
6: So today was really fun. I've learned a lot about myself, like personal color, how to do my makeup, and even the Saju. Thank you so much, Jenny. Thank you, Shinim. And thank you, Idol Makeup. Bye.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잇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 가곡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닭가락대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새 닭가락대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새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네. 약간 좀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곡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들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용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 같이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이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2: Left foot press.
0: 이게 맛있다.
2: 네, 맛있어.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가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측광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것이죠.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라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침령산성을 발굴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수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요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창짠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가지고 흙을 떴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세근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자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류상과 사람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적돼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궐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천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 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두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해왔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배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1등 해야 돼.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한 건데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0: 전쟁터가 됐어요.
4: 오! 오픈 찬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0: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2: 오네오프입니다.
1: 또는 오네오프이션
2: 와요시입니다. 와.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1: 바로 성수입니다.
2: 성수입니다.
1: 근데 사람이 많아요.
2: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2: 브랜드들이. 그쵸?
1: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 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2: 특히 효진이 형.
1: 그쵸?
2: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1: 그쵸?
2: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1: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잖아요.
2: 바로 이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1: 그래서
2: 라고 했죠. 예.
1: 또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 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 네.
1: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2: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 주제는?
1: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2: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네.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쵸.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 대해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어시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나름 나쁘지 않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2: 그래도 남자친구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웠죠.
1: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2: 왜요? 전 없을 것 같아요?
1: 아니요.
0: 예능을 좀 치시는데요?
2: 전 어떨 것 같아요.
0: 계실 것 같은데요?
1: 계실 것 같아요.
2: 남자친구 있어요. 저.
0: 아, 그렇다면 여기서 쉽겠네요.
1: 그쵸?
0: 그럼 남자친구분한테 혹시 뷰티템을 혹시 추천해 본 적 있으신가요?
2: 아, 있죠. 근데 또 남자라는 동물이 추천해 준다고 여성처럼 막 쓰질 않더라고요. 남성분들, 이건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선크림만 발라도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이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정말 등하지 않더라고요.
0: 태양 방법.
2: 10시까지도 동안 소리를 들어요. 박진영 JYP.
0: 제가
2: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1: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분량 뺏기니까.
2: 알았어.
0: 나쁘지 않은데.
2: 괜찮았어.
0: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여태까지 말이 혹시 괜찮으세요?
1: 괜찮으세요?
0: 부끄러워. 누가 부끄러워요?
3: 완전 표지어가지고.
0: 표지예요. 오! 진짜? 이거 뭐야?
2: 노연출.
1: 아, 진짜로?
0: 이거 내 사진이 아닌데?
1: 진짜입니다.
2: 페퍼스 리얼 상황?
0: 아, 그렇죠.
2: 성공이에요?
0: 저도.
1: 네. 저를 또 이제 남자친구라 생각하시고 뭐 추천하고 싶을 템 있을까요?
3: 제가 얼마 전 광고로 보다가 그 스틱으로 된 파운데이션 남자용.
1: 그게 약하네요.
3: 많이 광고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너무나 편해 보이기도 하고
1: 너무나 감사하게도
2: 사실 네. 거예요?
1: 그거 이미 했거든요, 리드를.
2: 좋네요.
1: 죄송합니다.
2: 예. 지금 하나 또 기억이 나겠죠. 아, 이거 선수장에서 만났던 내 팬이 추천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혹시 같이 돌아다니실래요?
1: 누구야?
0: 이게 이제 또 뷰티 온앤오프라고 또 이제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네. 나와 있으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1: 네.
0: 알고 계시죠?
3: 네, 알고 있어요.
0: 많이 많이 봤어요.
1: 네. 구독 인정 한번 가겠습니다.
0: 안 했으면 이거 좀
2: 감독님 땡기시죠.
0: 뭐야?
2: 감독님 땡겨요. 지금.
3: 아, 이게 동생 계정이어서.
0: 아, 동생 계정.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그럴 수
0: 있어요.
1: 구독한 모습 막 보여주면
2: 떨립니다.
0: 그러니까
1: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0: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돼 있네요.
1: 와, 제일 환하게 웃으셨어. 지금까지.
2: 구독 인증?
0: 만져.
1: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이제 맨즈뷰티니까 또 이제 맨즈뷰티 관리를 하실 것 같은 분들을 또 찾아서 레이더망을 돌려서
0: 맞습니다. 아, 근데 송소동 하면은 남성분들도 되게 이제 관리하시고 나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패션 피플들이 분들이 많아요.
1: 그렇죠. 잠시만.
0: 저기 저지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1: 저희보다 잘생긴 사람은 안 네. 하고 싶은데.
0: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또 이제 뷰티의 또 케이블티를 또 위해서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경기 대상이지만 네. 괜찮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4: 아, 네네.
0: 감사합니다.
1: 키가 크시네요. 앉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혹시
1: 저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네,
0: 잘생기셨는데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저 지금 모델이랑 배우 같이.
1: 이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오, 아, 왠지 잘생겼더라고요.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4: 아, 아닙니다.
1: 아, 사실 제가 멀리서부터 봤는데 빛이 비춰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렌즈 뷰티입니다. 평소에 이제 관리 같은 걸 하세요?
4: 아, 네. 좋아해요.
5: 좋아요. 오, 네. 아, 피부가 너무 좋으셔.
1: 그러니까요.
5: 너무 고와.
1: 혹시 뭐 루틴 같은 거 살짝 알 수 있을까요?
4: 저는 여러 개는 안 바르고 네. 그냥 로션이랑 선크림 자주 바르고 이제 비비 조금 바르고 다니는 편입니다.
5: 지금 생얼 상태이시죠?
4: 아 지금 아 생얼 아닙니다.
5: 생얼 아니에요?
4: 네 지금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5: 선크림 정도는 생얼이죠 사실상.
4: 각까지 네, 쓰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너무 하얘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 바르면 남성분들 깨끗하게 보이기도 하고 네.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잘 가려주고 해서 그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비비.
5: 비비.
4: 아, 비비.
5: 비비. 예.
4: 그 덱스님이
1: 아 오브제.
4: 네, 오브제 쓰고 아, 있습니다.
5: 진짜 핫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혹시나 뭐 나만의 꿀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네. 물세안을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1: 물세안 안 좋다고.
5: 아니,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서 지금 바꿨잖아요.
1: 아,
5: 바꿨어요. 네. 새로운 꿀팁이 뭐 혹시나 있으신지. 피부가 좋아지려면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4: 저 루틴이 딱 있습니다.
1: 있어요?
5: 보여줘, 루틴. Show me your routine.
4: 네. 저는 운동, 러닝 무조건 한번 뛰어줘야 되고.
5: 아, 이너 뷰티, 러닝. 네.
4: 땀 흘리고 피부에 이제 로션이나 이런 걸 발라주면. 네. 차 감기는 느낌이 잘 들은 것 같습니다.
5: 여러분들 꿀팁입니다. 운동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4: 네.
1: 파이팅 합시다.
5: 네,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5: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5: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네. 가능하세요?
6: 네네.
5: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6: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5: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6: 여기가 직장.
5: 야, 직장 아마 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네. 렌즈 뷰티인데요.
5: 네. 이제 렌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6: 네.
5: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6: 그 립 관련된 거.
5: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6: 브레이라고.
1: 브레이.
6: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뷰티겠죠?
6: 네, K뷰티.
1: 브레이.
6: 이거 리나우인가 썼는데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6: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1: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1: 좋네요.
5: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렌즈 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6: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6: 네. 간단하게 좋습니다.
5: 이쁘다. 네.
6: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6: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6: 네.
5: 내추럴함.
6: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5: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네.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6: 네,
5: 별점이나
6: 순위나
5: 이런 거로?
6: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결국엔 렌즈 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6: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5: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사만 팝업인데.
5: 뭐야, 이
1: K 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5: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여기가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것 같고요.
5: 좋습니다.
1: 향이 너무 좋고.
6: 우와!
1: 향이 색깔 너무 좋아.
5: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BT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5: 그러니까
0: 색감도
1: 이게 그거잖아요.
6: 병풍.
1: 자기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네.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5: 아, 어? 이거 뭐야?
1: 한국 그 향수인가 봐요.
7: 네, 반갑습니다.
5: 네, 아, 안녕하세요.
7: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다로드 전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5: 오,
7: 7시간이면
5: 오, 7시간이요?
7: 화창보다는 좀
5: 오! 오! 오, 되게
1: 저랑 잘 어울리네요.
7: 감사합니다.
1: 네.
5: 어? 좀 좋아요.
1: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5: 낙이냐고.
1: 저희가 또 BT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5: 네. 네, 감사합니다. 파워스토어를 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1: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습니다. 네, 다 이게 한국 K브랜드라는 거예요.
5: 그러니까.
1: 스콕.
8: 일단 한국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에 있으신 분들.
1: 마음껏 푸시고
8: 10초 후에 이외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1: 아, 진짜요? 오.
5: 오케이.
8: 준비되셨나요?
5: 네, 좋습니다.
8: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아, 잠시만요.
8: 아직,
1: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8: 왜 이래, 이거. 4, 3, 2, 1.
5: 이게 뭐야?
8: 거기까지. 좋습니다.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5: 예?
8: 이것도 패디팁.
5: 이게 뭔 일이래?
1: 이게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뭐가 다 빠져나왔네. 뭔가 이상한데?
5: 이 시스템이. No.
1: 오. 할 말이 없네요.
5: 네, 네 좋습니다.
8: 감사합니다.
1: 가져가는 거예요?
8: 그럼요.
5: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오,
1: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5: 나 저 같은 경우에는
1: 야, 괜찮다.
5: 나쁘지 않다.
1: 또 와이어스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5: 네, 송아지 눈.
1: 잘 어울리겠네.
5: 예. 야.
1: 야, 좋다.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5: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1: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맞습니다.
1: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5: Let's go!
1: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 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5: 와우.
1: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5: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 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1: 맞아요.
5: 맨. 오, 맨. 그래서 오,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세 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1: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리얼하게. 자,
1: 첫 번째 리뷰템.
5: 짜잔.
1: 닥터지 그린 마일드 업선 플러스.
5: 와우.
1: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0: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1: 맞죠.
0: 뭐였어요?
1: 남자는
0: 그쵸?
1: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0: 이야. 이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0: 그렇죠.
1: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0: 그렇죠.
1: 뭔 말이에요?
0: 그럴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제에는
1: 네.
0: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1: 오.
0: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1: 네.
0: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1: 오.
0: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1: 네.
0: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1: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0: 맞아요.
1: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0: 맞아요.
1: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0: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오.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1: 아 그럼요.
0: 자 개봉해주세요.
1: 네 이 정도 바르면 될까요?
0: 네 그만.
1: 아 그만.
0: 선크림 치고 그냥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1: 네.
0: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1: 오 완전 물인데요?
0: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1: 네.
0: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1: 네.
0: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1: 아, 미안해요.
0: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1: 오?
0: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1: 와.
0: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배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1: 네.
0: 엄청 호불호 갈려요.
1: 네.
0: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1: 어,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0: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1: 네.
0: 끈적이지 않아요. 아 좋은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 아 그럼요.
0: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1: 그 테스트?
0: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1: 아, 정말 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0: 사이언스 완전
1: 예
0: 짜라란
1: 사이언스.
0: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1: 제가 그대로 그 딱 가져오신 거 아니지?
0: 좋습니다.
1: 재활용인데 완전
0: 여기, 괜히 뭐 붙을 예.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1: 네
0: 자
1: 예.
0: 뿌릴게요.
1: 네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가야 되겠죠?
0: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1: 리얼
0: 투스리.
1: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0: 이거 진짜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1: 과학 테스트 끝. 우린
0: 깔끔했어.
1: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1: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0: 맞아요,
1: 제품이지
0: 맞아요.
1: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너무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0: 네.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다음은 이제
1: 네.
0: 색조로 가봅시다.
1: 아우.
0: 짜란.
1: 짜란.
0: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1: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0: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1: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0: 그쵸.
1: 더 드러나는
0: 꾸안꾸.
1: 게 예,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다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0: 치트키? 어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0: 자신감이 넘칩니다.
1: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0: 그쵸,
1: 솔직히
0: 그쵸,
1: 말하면. 그쵸.
0: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1: 네.
0: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 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1: 네.
0: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1: 네.
0: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1: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0: 아,
1: 리뷰를 위해서
0: 아 뭘 더 합니까?
1: 저
0: 야, 오, 오,
1: 오,
0: 괜찮다.
1: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0: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1: 네.
0: 제가 느꼈을 때는
1: 네.
0: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1: 맞아요.
0: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1: 아
0: 어,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1: 네.
0: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1: 네.
0: 근데 자연스럽게
1: 네.
0: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1: 스며들었어요.
0: 진짜 톤 보정이 살짝
1: 네.
0: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1: 네.
0: 양 조절을 못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1: 맞아요.
0: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1: 네.
0: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1: 네.
0: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좋아요. 이제 뭐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0: 해요?
1: 어.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0: 그러니까 자
1: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0: 자 하나 둘.

0: 둘 셋, 하나 둘 셋.
1: 와, 완벽.
0: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아, 눌러봐야 돼.
1: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0: 됐어. 이렇게 해서 자 하나.
1: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2: 야,
1: 리얼 리뷰.
0: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맞아요.
0: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1: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1: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0: 아도나산이 진짜 아리랑, 네. 아리랑 카드. 네.
1: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0: 괜찮은데?
1: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과 이제 네.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1: 네.
0: 그럼 뭡니까?
1: 입줄?
0: 입줄이 뭐야?
1: 입줄?
0: 색조 한 스푼 가야죠.
1: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1: 아, 맞아요.
0: 바로 브레이트 신글로우 틴트.
1: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또 이 틴트에 지금 보면은 하루 종일
1: 네.
0: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1: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 봐야 돼요. 24시간이.
0: 그쵸.
1: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형 입술로예요?
0: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제 입술로?
0: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 볼펜 같이 생겼어.
1: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0: 오.
1: 와요.
0: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1: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0: 무향입니다.
1: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0: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1: 네. 오.
0: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1: 이제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지.
0: 와, 이거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1: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0: 안 지워졌어요.
1: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0: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엇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0: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네.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1: 네.
0: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괜찮은데?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1: 네.
0: 나다가
1: 네.
0: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1: 네.
0: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1: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0: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1: 네.
0: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1: 맞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1: 네.
0: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1: 없어요.
0: 맛있어요.
1: 맛
0: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1: 네, 맛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네.
0: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1: 어디 갔냐?
0: 주머니 가져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절도했잖아, 너가.
1: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0: 자, 각자 원픽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1: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0: 아, 그러세요.
1: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0: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닉!
1: 오?
0: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1: 왜죠?
0: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1: 네네.
0: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0: 막 끝났어 난.
1: 이런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Man of Man.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0: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1: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건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한 게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싱.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것 같잖아. 작품이잖아. 빨리 하자.
2: 그걸 끝났어.
1: 오, 괜찮네. 발에 뭐야? 병원이 이런 거?
2: 아니.
1: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2: 맞아.
1: 이런 거 왜, 재미가 엄청 그런다.
2: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1: 우와. 이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2: 색감.
1: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2: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2: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감 피부 1등선. 오. 그리고 내 사진. 오. 나이스.
1: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2: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1: 안녕! 예.

0: 화려한 장구가락이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곡갈 설장구 만나보셨고요. 김동원 명인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자, 이 곡갈 설장구를 보여주셨는데 이 곡갈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더라고요.
1: 예, 이 곡갈이란 게
0: 네.
1: 제가 제작한 제작에서 쓰는 곡갈인데.
0: 아, 이걸 직접요?
1: 예, 예.
0: 아, 네.
1: 예. 근데 이제 이게 곡갈이 우리가 동서남북 그 자연 있죠. 또 우리 동학에서 특히 또 오방진이라는 동학 노래가 있어요. 오방진.
0: 네.
1: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중앙을 이렇게 돌면서 치는 동학이 있는데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0: 저 예. 저를 주시면
1: 네. 예.
0: 제가 들어서 예. 네.
1: 동서
0: 아 하얀색이
1: 남,
0: 서쪽.
1: 북 그렇죠.
0: 어.
1: 이게 이걸 잘 모르는 사람 몰라요, 지금도.
0: 어.
1: 그냥 그래서 이제 중앙은 황색.
0: 아, 황색이 중앙이군요.
1: 그렇습니다. 예.
0: 그럼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야
1: 예, 예, 예, 예.
0: 비슷하겠네요. 검은 게 북쪽이고
1: 예, 예.
0: 네.
1: 예. 금정이 북쪽이고
0: 네.
1: 예, 서쪽이 백색이고
0: 어,
1: 남쪽은 이제 적색이고.
0: 아, 이게 색깔로 방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1: 에, 아이고.
0: 참 그 해마다 그 남도의 농악을 이끌고 있는 명인들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이게 남도 농악 명인 추모제라는 예. 걸 하시고
1: 예.
0: 또 우도 농악을 계승하기 위해서 전승환을 마련하셨는데 사제를 털어서 마련하셨어요.
1: 예예예. 예, 예.
0: 네.
1: 이제 남도 농악 명인은
0: 네.
1: 지금 선생이 많아요.
0: 네.
1: 부모 없는 자손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또 뿌리 없는 나무 없잖아요.
0: 네.
1: 서성 없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서성은 부모님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올 금년에 20년째 지금 예,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추모 행사한 게 20년 됐다고요?
1: 그렇죠. 올해 금년 20회입니다.
0: 엄청 오래 하셨네요.
1: 예,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후세들에게 이렇게 어찌 보면 내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아, 이런 뜻으로 살아야 한다. 아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잘난 것은 아니고.
0: 예.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대단한 거죠.
1: 예.
0: 그 덕분에 선생님께 지금 배우고 있는 현대의 농악인들도
1: 예.
0: 자기들의 음악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바로 나의 산 교육이지 않냐.
0: 네.
1: 아 그래서 하고 아까 이제 전수관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참 저는 전남 담양이 고향이거든요.
0: 네네네.
1: 전수관.
0: 네.
1: 내가 문화재를 1996년도에 보유자가 됐고
0: 네.
1: 그 전에 3년도에 내가 후보자가 됐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때게 그 달달이 전성보정비라 좀 나오잖아요.
0: 네네네.
1: 그것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다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사람이 태어나서

0: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빈 몸으로 가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그보다는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아 내가 농악을 좋아하니까 농악에 대한 뭐다나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수를 바로 2007년도에 준비해가지고 2009년도에 완공해서 지금 전국의 제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무척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아주 듭니다.
1: 뿌듯하시겠네요.
0: 예, 예.
1: 네. 예. 예전에는 그 마을에 어떤 풍물 소리나 농악이나 이런 게 참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있었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요새는 그 마을 공동체라는 게 예전하고 비교하면 좀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예. 좀 아쉬운 면도 있으시겠어요.
0: 아쉬움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배고픈 세상에 살았잖아요. 그래도 같이 이러다가 저 건네 이런 사람 아무개 때 아무개 양만 불러갖고 같이 나눠먹고 모심으로 갔다게요. 못밥을 하잖아요. 못밥. 그러면 그 집안에 제일 어르신 모시다가 먼저 대접하고 들판에 못밥 가져가고 그랬어요. 그런 미풍양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 베푸는 마음. 예, 나만 알지 말고. 근데 지금 세상이 좀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나만 아는 세상이 돼가지고 좀 그러더라고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챙겨주고 이런 세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옛날의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0: 예.
1: 그런 의미에서. 예. 이번에 담양 들소리라는. 예. 음악을 들려주신다고요.
0: 예예.
1: 이건 어떤 겁니까?
0: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서민들, 농촌에 사는 서민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서민들 한마디로 그 피로와 고단함을 풀고 서로 공동체 입장에서 서로 노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불렀던 노래가 바로 우리 들소리지 않냐. 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농사에 모여서 같이 할 때
0: 그렇죠, 그렇죠.
1: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주려고
0: 품앗이하고 그렇죠.
1: 네.
0: 그리고 공동체.
1: 네.
0: 이게 우리 예술은 몰라요. 혼자는 절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농악은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꽹가리 장구 징 북.
1: 아유 그럼.
0: 뭐 속옷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이 종합적인 음악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잘 듣지 못하는 그런 귀한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선생님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1: 자 여러분 아마 요즘은 듣기 힘든 귀한 음악 이번에 만나보실 것 같습니다. 담양 들소리 감상하시겠습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국악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한강공장입니다. 한강공장은 아쟁과 검은고 또 해금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3명으로 구성된 팀이고요. 이 국악계의 다양한 매력과 특징을 대중음악과 결합해서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반복적인 연주 기법을 특히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산조와 같은 전통음악의 식임새, 그러니까 장식음들을 음악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기억하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강공장의 무대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친구들을 거들리는 좌우를 살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2: 여기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1: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 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2: 40분 남는 거 같아요.
1: 40분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에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0: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이야, 저런데 너무 멋지다.
1: 와.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반 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서서 앉아서 잠깐 잠깐 그렸던 것들이에요.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 가게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라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넘어뜨려서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게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네. 한 천년 정도는.
1: 천년이요?
0: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천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천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천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닷 것인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어,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어, 왔어 왔어?
0: 아니다.
1: 걸렸다.
0: 걸렸다.
1: 지구를 잡으셨네요.
0: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1: 아이씨. 아, 진짜 감을 못 잡지.
0: 아니야. 야,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서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젖병.
1: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이거.
1: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1: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창희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1: 저 찍이 확 날려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0: Chanel Moon from 5050.
1: Woo! 하늘 씨, 너무 반갑습니다.
0: 아, 저도요. It is such an honor to see you today.
1: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심플리 K-POP의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함께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We are counting on you.
1: 찬혜 씨, 근데 오늘 저희 의상이 엄청 약간 홈리하지 않나요?
0: 어, 맞아요, right? Everybody, today your hosts have transformed into Greek goddesses that came down from Mount Olympus.
1: 네, 맞습니다. 오늘 심플리 K-POP은 신들의 축제처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린 무슨 여신일까요?
0: Since both of us are, both of our last names are Moon, what about two goddesses of the moon?
1: 너무 좋은데요?
0: 오, 나이스!
1: 아,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문씨잖아요, 투 문! 어쩜 이렇게 만났을까요? 이것은 운명입니다, 운명!
0: Yes, you are my destiny! On that note, should we say fighting together?
1: 네, 좋습니다. 투 문!
0: 파이팅!
1: 네, 근데 신들의 축제라더니 혹시 저희 둘뿐인가요?
0: Of course not. We have some many special people waiting backstage, and there are some right in front of us as well. That's right. You guys, of course.
1: Oh my god, Mapsosa!
0: Everybody, are you ready to enjoy the festival of the gods?
1: Let's go, let's go!
0: Then let's get into our first performance. Music, start!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1: Welcome!
0: Woo! Welcome! Woo!
1: Yeah,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3: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Our Birthday입니다.
0: Woo-hoo! Yes, it is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Woo-hoo!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2: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의 심플리 K-POP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렙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무대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네. 네, 저희 7명 함께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7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오,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5: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So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4: 네, 저는 낙낙춥춥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냥냥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춥춥?
4: 낙낙춥춥.
1: 낙낙춥춥.
0: 아, 냥낙춥춥. 귀엽다.
1: 귀엽다. 혹시 또 있을까요?
6: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이
1: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6: 네, 아치란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기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퀴즈는 스퀴즈 장난감을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 Our Birthday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1: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 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1: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4: 뮤직.

0: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
1: 네. 색다른 느낌. 좋습니다, 좋습니다.
2: Yeah,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3: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1: 오, 좋다. 좋아요. 또 있나요?
4: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1: 파티 좋죠.
0: 재밌겠다.
1: 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 Our Birthday です。 私たちが 8月 19日 にデビューしました。 私たちのタイトル曲のスキージー を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 たくさん見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 혹시 유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6: はい、これからお会いするすべての方々に 誕生日のような特別なときめきをお伝えできるよう 7人一生懸命活動しま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1: 네, 그럼 상큼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Our Birthday의 스퀴즈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Our Birthday, are you guys ready?
7: Yeah!
2: Alright, music, start!

0: 찬일 씨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1: 떡은 오 why 떡 all of a sudden?
0: 어 그럼 혹시 피자는요?
1: Oh,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0: 아 요즘 피자랑 백설기를 합친 피자 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1: 아 I know, 알죠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0: 아 맞죠 맞죠. 완전 맛 up up. 근데 오늘 심플리 케이팝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Yeah,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0: Yep.
1: All right, music, start!

0: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1: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0: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1: 그 너무 좋죠. Yeah, 같이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Oh.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
1: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0: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1: 아 저는 악뮤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0: Oh, that's a classic. I'll please one verse, please. 네.

0: I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스타트!

0: 샤넬 씨, 이번엔 어떤 분들이죠?
1: The talented boy band back with their third full-length album, One We.
0: Welcome.
2: Welcome.
0: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2: 와우.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0: 예.
1: It's great to have you here today, and congratulations on your third full-length album. 정규 3집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곡이 또 17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좀 많은 위부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로 듣는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예쁘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타이틀곡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이 곡만큼은 꼭 라이브로 들어봐야 한다 싶은 한 곡 직접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3: 우선은 너무 좀 곡들이 다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피노키오. 있는데요. 그 곡은 꼭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한번씩 다, 한번씩 다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엔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의 주제에 맞게 동화가 있기 때문에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예쁘다, 예쁘다.
2: Yeah, that is such a great message. We heard Han Shi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tha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And we're so excited for all the stories when we will give us in the future.
0: 네, 맞습니다. 원위가 함께한 지도 벌써 1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잘 안 싸우신다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가끔 싸워요, 근데.
3: 네, 아직도 종종 싸우지만.
1: 오히려 사실... 옛날보다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투닥투닥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 이젠 좀 체력이 힘들어서 좀 덜 네. 싸우게 되지 아무래도.
3: 싸움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5: 맞아요.
3: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5: 사랑합니다.
0: 아. 사이좋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2: We also heard that you recently asked 차오리 선배님 for the secret of staying together for a long time. So we want to know too. Could you let us know in on the secret?
6: 그럼 그룹 오래 함께하는 그런 비결 저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5: 우선 롱런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야 됩니다.
0: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무래도.
5: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잘 화해를 해야 되죠. 아,
6: 그쵸, 그쵸.
0: 잘 싸우고 잘 화해하자. 아, 너무 좋은다.
6: 너무 좋아요.
0: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6: 제가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2: Thank you for the great advice. I will keep that in mind.
0: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기욱 씨,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우리 글로벌 위브 팬 여러분들, 이번에 원위 정규 3집 앨범, 정규 앨범 17곡이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0: 자, 그럼 해피엔딩을 예고하는 원위의 시나리오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원위, are you ready?
8: Yeah!

0: Let's go Simply K-POP. 네, 이번 주 Simply K-POP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Oh my gosh, so we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for tuning in today.
0: 네, 달의 여신즈 2 뭔가 함께한 신들의 축제 혹시 즐거우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and we hope you'll join us again next week.
0: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0: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1: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한 뿅뿅 하다 뿅뿅 한
0: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2: Come on, do the t a d a r i a tadari, a tadari, a tadari, a tadari.
0: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아카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카니 카니 아카니 시고.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독일에서 온 얀 디르크스라고 합니다. 한국 문학을 독일어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로 시작했거든요. 2010년 한국문화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근무했던 지인분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는데요. 그때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학 전공했거든요. 그 당시는 한국에 아직 한국어도 하고 문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일 사람들이 아직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운이 좋게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번역 작업에 완전히 몰두하고 그 작품의 흐름을 타고 그럴 때 책이 말하자면 자체를 번역하게 되고 내 목소리, 그 작가의 목소리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느낌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순간 되게 행복한 순간이죠. 그리고 번역 아카데미에서 관심 많은 학생들이랑 흥미로운 책을 다룰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언어적인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물이 완벽해야 한다는 태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한 페이지에 작은 실수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300페이지 되는 소설이면 뭐 고쳐야 할 부분 엄청 많죠. 그래서 정말 정확성하고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 장편 소설 하나 번역하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고 끝까지 열심히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문장에 대한 감각,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장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의 리듬, 문장의 기본적인 흐름 안 좋으면 그 나머지 번역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의 문학성 그리고 가독성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고치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그런 감각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번역가는 작가의 목소리를 다른 언어로 더빙하는 성우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돼요. 가장 처음 번역한 책은 정영문 선생님이 쓰신 바셀린 부다라는 장편 소설이었는데요. 전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이거 딱 내 스타일이네 라는 느낌 들었고 조금 더 읽어보고 이 번역 이 책을 번역 안 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 책을 독일어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겸손하지 않은 그런 확신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번역했고 결국은 번역상까지 수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행운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이 책이랑 왠지 좋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어려운 작품 뭐냐 꼭 이 작품이라고 얘기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다 잘 아시는 유명한 작품이죠. 뭐 별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생각보다 까다로운 글입니다. 등장인물의 말투, 그리고 그 섬세한 묘사, 특이한 분위기, 특히 마지막 장면에 그 달이 빛내는 밤의 신비한 그 분위기 적당하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됐던 기억이 남았습니다. 이미 언급한 정영문의 바셀린 부다라는 그 장편 소설인데요. 이 작품의 특징은 기존의 서사 패턴을 완전히 파괴하고 줄거리나 인물의 관계나 긴장의 줄과 같은 이런 요소들 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자를 완전히 미치게 할 수 있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읽고 완전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요. 독일 독자가 저한테 보낸 거였어요. 그분은 암에 걸렸거든요.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어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거 보고 제가 이 번역을 나만을 위한 거 아니었구나 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1: Das Pupsgeräusch, das der 1,85 Meter großen Frau, die mitten in der Nacht in der Stille des Parks auf dem Trampolin auf und ab hüpfte, entwichen war, war nicht allzu laut gewesen. Doch hatte es, ohne die nächtliche Stille im Park zu zerreißen oder weithin fortgetragen zu werden, wie ein kurzes, aber deutliches Signal geklungen. Wie ein versehentlich angestoßenes Glöckchen, oder wie das kurze Zwitschern eines Vogels. Und so war für uns die Sache, die ja auch schrecklich peinlich hätte sein können, nicht im geringsten peinlich, sondern einfach ein großer Spaß. Wir brachen in lautes Gelächter aus und der Grund, weshalb wenigstens ich so vergnügt war, bestand darin, dass mich das Geräusch des Pupses, dieser sehr großgewachsenen, mir nicht sonderlich gut bekannten Frau, das noch während es verhallte in die Atmosphäre hinein verschwunden war, an eine von einem ausatmenden Fisch oder von einer anderen Bewegung am Boden des Teiches verursachte, an die Wasseroberfläche aufsteigende Luftblase erinnert hatte. Und während ich die Frau sah, wie sie im stillen nächtlichen Park auf dem Trampolin in die Luft empor und wieder herabschwebte, kam sie mir vor wie der letzte Mensch auf dieser Welt. Und ich dachte mir, dass Trampolinspringen sicher eine angemessene Tätigkeit wäre, falls man als letzter Mensch auf dieser Welt übrig wäre.

0: 대답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대, 장르, 작가, 작품에 따라 매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 조심스럽게 대답해 보자면은 한국 문학의 경향 아마 다음과 같은 것인 것 같은데요. 이성보다 감정, 지성보다 직각, 분석보다 종합, 날카로움보다 부드러움, 공격보다 화해, 이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의 타이성인데요. 한국어의 경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인물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꼭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독일어의 경우는 꼭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의태어, 의성어, 사투리와 같은 문제도 가끔 생길 수 있죠.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완전 웃기는, 완전 희극적인 작품을 번역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계속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자기야, 내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훈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가끔 지가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인 양 굴어. 내가 인간이었을 땐 말이죠 같은 말을도 해. 그러다가는 알아요, 난 기계죠. 하지만 인간의 인격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는 해요. 같은 말을 해. 만약에 말이야, 사람의 인격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입력된 정보 데이터를 인간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설령 세상에 영혼이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이 기록 안에 담길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 하나마 정보 데이터니 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적어도 그 파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 말이야. 만약 정보가 인격일 수 있다면 내 기억 속에 당신도 인격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나와 함께 나라는 이 생체 컴퓨터 안에 정보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자 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자 흔적이 바로 나니까, 내가 당신의 유적이니까. 고마워, 내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속삭여. 밤에 잠이 들면서 속삭여. 내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속삭여.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죽었든, 살았든, 무한의 별무리를 여행하고 있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프콜린스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예, 그래서 돈 들어오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알려진 다음에 기사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고 주변의 작가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아,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SF 작가 중에는 전공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학과라고 별로 특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은 요새 글 쓰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많이 하는 직업이라 역시나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요. 단지 제가 했을 때는 좀 더 게임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 게임 개발자가 많지는 않았죠. 심리학을 얘기하면 심리학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학문이라서 과학 전반을 좀 얇게 배워요. 그게 SF를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예, 무엇보다도 상담하고 임상을 기본으로 배우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동안은 멘탈 관리가 필수인데 자기 자신을 상담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게임 개발 경험은 다른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데 게임 시장이 문학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영화 시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15년 전에 만든 제 작품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미 수출도 많이 해봤고 예, 세계의 팬들도 많이 있어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피드백이나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족이 다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사실 SF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는 기법이고요. 흔히 SF에서 외계인이나 이종족이 나올 때 정말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을 보기 위한 외부의 시선을 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나 현재 나라나 현재 제도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이코드라마를 했는데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연기자가 와서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하고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걸 옆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봤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때가 많아요. 아마 SF에서 그 기법도 비슷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네, 뭐 제가 뭐라고 소설을 쓸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서 생겨난 인연도 많고 또 그 인연이 좋은 방식으로 이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예.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죠. 예, 사실 제가 SF를 쓰려고 해서 SF를 쓴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썼더니 그걸 독자들이 SF라고 해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어떤 유행하는 소설에 맞추거나 그냥 받아들여지는 소설에 맞춰서 썼다면은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아예 작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소설이 꼭 SF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미권 SF 독자들은 SF를 다르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리뷰를 보면 한국 독자 반응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부분도 비슷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영미권 문학을 가져와서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하게 읽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소설을 쓸 때 크게 개의치 않고 한국 독자들에게 맞추어 써도 마찬가지로 세계 독자들도 비슷하게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작품이 좋으면 수출된다고 믿으면 좋은데 제 느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되는 데는 나라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학은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나 훌륭한 작가들이 있을 거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접하지 못할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다른 문화가 수출이 되는 것도 역시 나라의 힘이 조금 더 세져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국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인권이나 환경이나 난민이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네,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0: 둘, 셋, 라이션!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입니다.
2: 저는 온앤오프이션
1: 와요시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왔죠?
2: 바로 성수입니다.
1: 성수입니다.
2: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1: 일단 저 요새 최근에 들어서 남성 뷰티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맞아요.
1: 브랜드들이. 그쵸?
2: 맞습니다. 네. 또 이전에 이번에 또 뷰티 MC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친구들이 뷰티팀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봤어요?
1: 특히 효진이 형.
2: 그쵸?
1: 나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2: 그쵸?
1: 형한테만 물어보던데.
2: 아니, 네가 물어봤는데, 너가 모르는데 나는 이랬다고 이랬잖아요.
1: 맞아요. 바로 이현이 형한테 물어보면 된다.
2: 그래서.
1: 라고 했죠. 예.
2: 또 보니까 이제 많은 또 남성분들이 네. 네. 뷰티템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1: 네.
2: 또 요즘에는 이제 꾸미는 게 너무 이제 대세가 아니라 당연시 하게 되었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그 대세를 이어 저도 관리하는 남자가 돼버렸습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1: 주제는?
2: 관리하는 남자의 리얼 뷰티템 맨즈 뷰티입니다.
1: 맨즈 뷰티.

0: 아, 네. 맨즈 뷰티가 진짜 너무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맞아요. 또 요즘에는 맨즈 뷰티 전문 브랜드와 상관없이 네. 남자 남성분들이 네. 여러 가지 네. 브랜드에서 네.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추세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이 아닌 디폴트 값인 거잖아요.
1: 그렇죠. 완전 기본이에요. 네. 요즘 안 하면 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0: 맞아요.
1: 자, 그러면 맨즈 뷰티 템을 찾으러 렛츠 고!
0: 렛츠 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남성분들의 인터뷰가 좀 더 많겠죠?
1: 그렇죠.
0: 예, 남성분들이. 근데 사실 보통 남성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천해 주는 대로 많이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1: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네. 여성분들에게 또 네. 가족분들, 동생분들, 네. 뭐 오빠분들, 네. 아니면 남자친구분들에게 네. 또 선물할 수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럼 아저씨 스캐닝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지금.
0: 내 큰 눈으로 해볼게.
1: 인터뷰 한번 해보려요?
0: 인터뷰 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하고.
1: 이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가 또 뷰티 관련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남동생이나 오빠 있으세요?
2: 아, 남성 뷰티예요?
1: 맞습니다. 맨즈 뷰티예요.
0: 네. 오늘 내용이 맨즈 뷰티예요. 근데 혹시 선물이라도
2: 잘못 섭외된 거 아니에요?
0: 네.
3: 차 감기는 느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0: 여러분들 봐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앞으로도 뭐 모델 일하고 또 배우하면서 나중에 오고 가고 하면서 보겠죠?
3: 네.
1: 파이팅
3: 네.
1: 합시다. 네.
0: 그때 네. 반갑게 인사하도록 네. 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앉아있어요.
0: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와, 날씨가 덥다 이제.
1: 그러니까.
0: 여름인가?
1: 자,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네. 가능하세요?
4: 네네네.
0: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4: 저는 28살이고 네. 사무소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0: 거예요. 사무소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4: 여기가 직장.
0: 야, 직장. 아, 맞다. 방금 얘기했구나. 아이스 브레이킹. 무슨 네. 말씀인지 아시겠죠?
1: 저희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네. 맨즈 뷰티인데요.
0: 네. 이제 맨즈 뷰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새는 사실 중요하게 됐잖아요.
4: 네.
0: 이제 남성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템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이거는 무조건 썼으면 좋겠다. 하나.
4: 그 립 관련된 거.
0: 립 어떤 거 쓰시는데요?
4: 브레이라고.
1: 브레이.
4: 네, 브레이라고 그 틴트. 네. 남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틴트가 있어가지고.
1: K뷰티겠죠?
4: 네, K뷰티.
1: 브레이.
5: 이거 리나우닝

0: 썼는데 맞았어, 맞아가지고.
1: 리나우. 좋은 점.
0: 발색이 좋고, 발림성이 좋고, 지속력이 좋다?
2: 오. 추천한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아우. 아, 저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2: 좋네요.
3: 한번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 혹시 맨즈뷰티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4: 네, 좀 꾸미고 그런 거 요즘 관심 드려요.
1: 바르셨네요, 뭐 지금.
4: 네. 간단하게 제품입니다.
3: 이쁘다.
4: 네. 저는 스킨 로션 하고, 미닉 제품 커버 로션 발라주고.
1: 미닉 제품이요?
4: 네. 제가 좀 꾸덕하거나 막 끈적하거나 좀 그런 안 바른 거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 되게 깔끔한 느낌 나가지고.
1: 내추럴함?
4: 네.
3: 내추럴함.
4: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 나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냥 발림성도 좋고, 자연스럽고.
3: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보통 이제 사실 때 이제 그런 순위로 좀 보고 사시는 건가요? 리뷰나 뭐 별점이나 이런
4: 걸로? 리뷰나 아니면 유튜브 제가 보는 유튜버들 거 추천하는 거 한번 사보고.
1: 결국에 맨즈뷰티를 구매하실 때 이제 리뷰 같은 거를 가장 먼저 보신다?
4: 가격보다는 네, 리뷰나 아니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살펴보고.
3: 좋네요. 뭐 있나?
1: 여기입니다. 여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삼은 팝업인데.
3: 뭐야, 이 K...
1: K 뷰티가 써있잖아요. 우리 보고 오라는 소리야.
3: K 라이프 스타일도 있네, K 푸드도 있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1: 완전 K 브랜드로 완전히 모아주는 그런 것 같고요.
3: 아우, 좋습니다. 오.
1: 우와, 향이 너무 좋아.
3: 그러니까
1: 한국의 색을 KBT에 너무 잘 넣으시는 것 같다.
3: 그러니까
1: 색감도
5: 이게 그거잖아요.
1: 병풍. 자기의 또 병풍으로 또 이렇게 한국의 그런 멋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3: 이거 뭐야?
1: 한국 그 향수인가 봐요.
6: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6: 워리어라는 향수고요. 시트러스랑 샌달우드 잔향으로 문을 열고 나서는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3: 오.
6: 7시간이요.
3: 7시간이요?
6: 한창보다는
3: 좀. 오!
1: 되게 워리어 향수랑 잘 어울리네요.
6: 감사합니다.
1: 네.
3: 좀 좋아요.
1: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죠?
3: 나겠냐고.
1: 저희가 또 뷰티라서 네. 협찬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팝업스토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네.
1: 우와. 펫 이너뷰티도 있어요. 네, 다 이게 한국 K 브랜드라는 거야.
3: 그러니까.
1: 쿡쿡쿡쿡.
7: 일단 한쪽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들으셔가지고
1: 마음껏 푸시고
7: 10초 후에 2위에 있는 거 다 드릴 겁니다.
1: 아, 진짜요? 오.
3: 오케이.
7: 기대되셨나요?
3: 네, 좋습니다.
7: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1: 아, 잠시만요.
7: 아직,
1: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7: 왜 이래, 이거. 4, 3, 2, 1.
3: 이게 뭐야?
7: 거기까지.
3: 좋습니다.
7: 고객님한테 너무나 필요한 패디팁.
3: 예?
7: 이것도 패디팁.
3: 이게 뭔 일이래?
1: 이거 뭔가 이거 안 됐는데 뭔가 빠져나오는데 뭔가 있었는데?
3: 이 시스템이... No.
1: 할 말이 없네요.
3: 네? 네, 좋습니다.
7: 감사합니다.
1: 가져가는 거예요?
7: 그럼요.
3: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까지.
3: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 야, 괜찮다.
3: 나쁘지 않다.
1: 또 와이어스는 눈썹이 송아지 눈썹이라서.
3: 네, 송아지 눈.
1: 잘 어울리겠네.
3: 예.
1: 야, 정말 재밌네요. 다양한 이벤트도 있고.
3: 네. 너무나 재미나고, 그리고 이게 우리 외국 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 브랜드들 K뷰티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송소동 오셨을 때 이렇게 팝업스토어를 했을 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오늘
1: 인터뷰의 네. 제품을 토대로 또 네. 리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맞습니다.
1: 자, 리뷰하러 가보시죠.
3: Let's go!
1: 관리하는 남자를 위한 리얼 뷰티템. 오늘 맨즈뷰티템을 주제로 추천을 받아왔는데요.
3: 와우.
1: 오늘도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3: 예, yeah, 좋은 제품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맨즈뷰티니까 또 저희가 맨 주인공 아닙니까?
1: 맞아요.
3: 맨, 맨. 그래서 맨 이건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제품 3개를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1: 이 세 개라면 맨즈 뷰티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 네. 저희가 객관적인 리뷰를 통해서

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얼하게. 자,
0: 첫 번째 리뷰템. 짜잔. 닥터지 그린마일드 업산 플러스. 와우. 제가 또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 네. 많은 가르침을 얻었잖아요.
1: 맞죠.
0: 뭐였어요?
1: 남자는 그렇죠. 선크림만 잘 발라도 반은 간다. 이야.
0: 야. 그만큼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많이들 사용하잖아요.
0: 그렇죠.
1: 민감하고 여린 그쵸?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0: 그렇죠.
1: 뭔 말이에요?
0: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에는 네. 무기자차, 유기자차라고 하는데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차단, 피부의 겉에서 막아주고 네.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차단해줍니다. 오. 피부 속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자외선을 막아줘요.
1: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기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네요.
0: 맞아요.
1: 이게 인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제 민감성 피부에도 딱 맞을 만큼 순하고 맞아요. 오줌으로 피부를 보호해준답니다.
0: 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방탄 선크림입니다. 방탄복이에요 거의. 자 이제 그럼 진짜로 발라보고 리뷰를 해봐야겠죠?
1: 아 그럼요.
0: 자 개봉해주세요.
1: 네. 이 정도 발라보면 될까요?
0: 네 그만.
1: 아 그만.
0: 선크림 치고 그냥 가벼운 좀 이렇게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봤을 때. 네. 이게 그냥 정말 완전 물처럼. 살짝
1: 오 완전 물인데
0: 완전 좀 약간 가벼운 크림 같은 네. 발림성이에요.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네. 슥슥슥 발립니다. 그 와이어씨 너무 많이 짜가지고
1: 미안해요.
0: 근데 사실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오 보이시죠? 배탁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이제 딱 바르면은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네. 엄청 호불호 갈려요. 네. 그래서 무기자차를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은데 오, 이 정도면은 없어요 거의.
1: 흡수량도 좋은 것 같은데 바로 뭔가 티가 안 나.
0: 오, 저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마무리감도 네. 끈적이지 않아요. 아, 저건 끈적입니다. 아, 이 정도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1: 아, 그럼요.
0: 끈적임의 테스트, 끈적임 테스트죠.
1: 그 테스트?
0: 완전 초호화 제작비로 준비된.
1: 아, 정말 그 화학적으로도 증명된.
0: 사이언스, 완전. 네. 짜란.
1: 짜란. 사이언스.
0: 제가 봤을 때 이거 쓰던 종이 같은데 맞나요? 그대로
1: 제가 그대로 그다 가져오신 거 아니지? 좋습니다. 재활용인데 완전?
0: 여기 괜히 뭐 붙을 네. 수도 있는데 괜히 긴장돼요. 네. 자 뿌릴게요. 네.
1: 그러고 이제 한번 이걸 내려봐야 되겠죠?
0: 자 갑니다. 이거 리얼입니다.
1: 리얼.
0: 투쓰리.
1: 오! 아니 1도 붙지 않아.
0: 이거 진짜 리얼이었어. 리얼이었죠. 됐습니다. 과학 테스트 끝.
1: 과학 테스트 끝. 우린
0: 깔끔했어.
1: 확실했어. 무조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 좋네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1: 제가 원래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저한테 알맞는
0: 맞아요,
1: 제품이지
0: 맞아요.
1: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너무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그럼 다음 제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0: 네.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다음은 이제 네. 색조로 가봅시다.
1: 아우.
0: 짜란.
1: 짜란.
0: 요즘 남자들도 셀프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자연스러움이죠.
1: 아 자연스러움, 내추럴.
0: 내추럴이 진짜 중요해요.
1: 내추럴. 남자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추럴함이 그쵸. 더 드러나는
0: 꾸안꾸.
1: 게 꾸안꾸 좀 더 그러면서 멋있음 이게 드러나는 게 또 좋은 것 같고 또 로션인데 파운데이션인데 비비크림인데 탈 이 제품 또 여기 보면 티 안 나는 남자 외모 치트키.
0: 치트키? 치트키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0: 자신감이 넘칩니다.
1: 맞아요. 이거는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렇죠.
0: 진짜 얼마나 치트키인지 네. 깐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와이어씨가 테스트 해볼 거예요.
1: 네.
0: 오, 저렇게 펌프형입니다.
1: 네.
0: 제형을 먼저 봐야겠죠? 오, 바르면서. 아니요.
1: 아니요. 아니 우리 저희 리얼한 리뷰를 위해서
0: 아 뭘 덜 합니까?
1: 저
0: 야, 오.
1: 오.
0: 괜찮다.
1: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0: 저희가 진짜 많이 발랐잖아요.
1: 네.
0: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아까 그 발랐던 선크림이랑 비슷하게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게 뻑뻑하지 않게
1: 맞아요.
0: 발립니다. 진짜로 뭐랄까 아까 진짜 많이 아 손은 좀 밟지 말자. 진짜 이게 많이 이런 컬러 로션을 네. 잘못 바르면 엄청 이제 막 투톤이 된다고요.
1: 네.
0: 근데 자연스럽게
1: 네.
0: 커버업이 살짝 됐어요.
1: 스며들었어요.
0: 진짜 톤 보정이 살짝 네. 된 것 같아요. 렌즈 뷰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네. 양 조절을 못합니다.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닌데
1: 맞아요.
0: 많이 바르는 게 이제 좀 좋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바르면 또 이제 어? 이 제품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처음 입문자분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딱 하실 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니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1: 좋아요. 이제 그렇게 끈적이진 않은데 또 저희 사이언스로 한번 확인해봐요.
0: 해요?
1: 과학적으로 한번 확인해봐요. 한번 꺼내주시죠. 쉽게 보여주는 거 아닌데.
0: 그러니까. 자.
1: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0: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와. 완벽.
0: 아니야, 아니야. 너무 객관적이지 않았어. 아, 눌러봐야 돼.
1: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봐봐. 눌러.
0: 됐어. 이렇게 해야지. 자, 하나.
1: 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진짜야. 한번 눌렀잖아요.
0: 야.
1: 리얼 리뷰.
0: 사실 남자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맞아요.
0: 약간 싫어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앤 것 같아요, 확실히.
1: 남성분들이 사용할 거를 많이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 저희 이거 그런 게 광고 아예 아니잖아요.
1: 광고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0: 아도나산이 진짜. 네. 아리랑 카드. 네.
1: 지금까지 저희 사실 저번부터 저희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와닿는 건 많이 없었잖아요. 완벽한 제품들 많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까지가 뭔가
0: 괜찮은데?
1: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 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과 이제 얼굴 톤 보정까지 맞췄잖아요.
1: 네.
0: 그럼 뭡니까?
1: 입줄?
0: 입줄이 뭐야?
1: 입줄?
0: 색조 한 스푼 가야죠.
1: 아, 색조 한 스푼 가야지요.
0: 맞습니다.
1: 맞습니다.
0: 성수동 네. 그루밍족의 추천템입니다.
1: 아, 맞아요.
0: 바로 브레이브 신글로우 틴트.
1: 네. 예, 요즘 남자들도 이제 립은 진짜 포기 못한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면서도 이쁘게 나와야.
0: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0: 네. 또 이 틴트에 지금 보면은 하루 종일
1: 네.
0: 또 24시간 색깔이 유지되는 착색 틴트라고 합니다.
1: 오.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봐야 돼요. 24시간이.
0: 그쵸.
1: 말이 24시간이지 사실 24시간일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1: 형 입술로예요?
0: 아니죠. 또 이제 뷰티 이제 한층 계속 배워야 되는 와이어 입술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1: 제 입술로?
0: 네. 자, 좋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뭐 볼펜 같이 생겼어.
1: 우와, 아니 근데 디자인 이쁘다.
0: 오.
1: 와요.
0: 향. 만난 냄새. 무향이네요, 그러면.
1: 무향이 좋은 거 아니에요?
0: 무향입니다.
1: 네. 네. 입술에 바르기 전에 한번 형 손으로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0: 손등에 먼저 색깔 어떤지. 해볼게요.
1: 네. 오.
0: 엄청 레드립처럼 강렬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자연스러운 일단 생긴 것 같거든요. 아, 내가 솔직히 손등에 발라서 잘 모르겠어.
1: 이제 내 입술에 발라보면 되네.
0: 와, 뭐야? 착색이 됐네. 근데. 안 지워지는데요?
1: 근데 유지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니야?
0: 안 지워졌어요.
1: 지금 24시간 가는 거 아니요?
0: 근데 또 막상 또 이제 입술에 발라보면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와이어 입술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가 제대로 된 리뷰를 위해서 제 입술을 지웠습니다.
0: 완전히 이건 연예인으로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또 네. 이제 뷰티 온앤오프를 위해서 입술을 지웠습니다. 방송에서 예. 딱 진짜 뭘 많이 바르면 안 돼 이런 거.
1: 네.
0: 초보자들은 많이 바른다. 하지만 우리 고수니까 세 번 정도 딱딱딱 찍더라고. 이 정도. 자, 랄랄랄랄 하세요. 괜찮은데? 자연스러운데? 아까는 거의 뭐 가뭄이었는데 지금은 좀 혈색이 돌고 있는. 봐봐, 나 봐봐. 가만히 있어줄래? 가만히 무표정으로 봐줄래? 오! 보니까 한번 바르면 또 이 너무 글로시한 광택이
1: 네.
0: 나다가
1: 네.
0: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면서
1: 네.
0: 이 착색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입술인가? 정도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1: 와,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뭐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땐.
0: 맨즈 뷰티의 최대 관건은
1: 네.
0: 귀찮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1: 맞죠.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한번 딱 바르고
1: 네.
0: 24시간 유지되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맛은 어때요?
1: 없어요.
0: 맛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네,
1: 맛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0: 자, 이렇게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 아, 다요? 시작. 뭐였니?
1: 어디 갔냐?
0: 주머니 가져갔어. 너가 절. 이거 챙기세요.
1: 아, 맞다. 까먹으면 안 돼.
0: 절도했잖아, 너가.
1: 아, 맞다. 내가 절도했구나. 좋습니다.
0: 자, 각자 원팩을 뽑아서. 리뷰북을 만들어야겠죠?
1: 맞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0: 아, 그러세요.
1: 저는 이미 콕 집었습니다.
0: 아,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닉!
1: 오?
0: 이 제품으로 가겠습니다.
1: 왜죠?
0: 저도 이제 뭐 라이브 방송이나 할 때마다 좀 쿠션 살짝 좀 귀찮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1: 그쵸,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런 컬러 로션 이런 걸로 한번 발라보고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1: 네네.
0: 아까 좀 진짜 듬뿍 발랐는데 자연스럽게 이 커버가 되는 모습을 보고 괜찮은 제품이다. 오. 자연스럽게 톤 보정이 된다.
1: 맞습니다.
0: 생각해서 이 친구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리뷰북 한번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0: 자, 가겠습니다.
1: 네.
0: 이제 착착착이야.
1: 이게 바로 그냥 나온다니까 이거는 느낌이 와.
0: 나는 바로 이제 찍어야지. 이거 나올 동안 다른 거 하는 거지.
1: 맞지요.
0: 저 오늘 컨셉 딱 있어요.
1: 뭔데요?
0: 말해줄 수 없죠. 멋있는데?
1: 컨셉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0: 단순한 게 미니멀이라고 하죠. 우와! 잘했는데?
2: 약간 맨즈 뷰티 같긴 해.
0: 그러니까요. 저는 에스콰이어예요.

0: 주전 다 끝났어.
1: 좋은데?
0: 어, 빨리 해라. 빨리 퇴근하시게. 만나는 동안
1: 네.
0: 저 이제 또 가겠습니다.
1: 네.
2: 나는 몰라.
0: 저 오늘 컨셉은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이런 도시의 그 맨, 시리맨 같은 느낌의 좀 그런 지면 잡지에 있는 그런 페이지를 좀 이용을 해봤고요.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밑에 뭐라 써있게요? 맨 오브 맨. 그리고 미니멀 커버 로션 라인 난 이션. 그리고 멋있게 해시태그 제 아이디 팔로우 해주세요. 라이트 페이지 블랙 이런 완전 무채색으로 딱 했지만 이거 하나 포인트 끝. 끝났어. 어, 나 제일 마음에 드는데 오늘. 난 저 마음에 들어. 이런 게 멋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잖아요. 깔끔하게. 아, 이게 오래가요. 지저분한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따 씽. 아, 나 만족합니다. 저 걸어놔도 되겠다. 저 걸어놓을게요. 우와! 뭐야? 오브제 아니야? 오야! 원래 있었던 것 같잖아. 작품이잖아. 아휴, 빨리 하자.
1: 그거 끝났어, 끝났어.
0: 오, 괜찮네. 병원이 이런 거?
1: 아니.
0: 소년미가 좀 있어, 이런 거 할 때.
1: 맞아.
0: 이런 거 왜, 재미도 엄청 그런다.
1: 나 이런 거 엄청 좋아해.
0: 우와. 야. 확연한 차이가 있네. 확실히 제품에서 영감을 얻고
1: 색감.
0: 그렇죠. 영감을 얻고 색감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일단 초록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그린 마일드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렸고 민감하고 여린 피부를 위한 징크 옥사이드 함유, 무기 자외선 차단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설명란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민감 피부 1등선.
0: 오.
1: 그리고 내 사진.
0: 오.
1: 나이스.
0: 자, 전 세계 남성분들 모두 주목! 오늘 추천 제품들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오늘부터 관리하는 남자로 거듭나세요!
1: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아이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1: 예.

0: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2: I found it.
3: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1: 맞죠?
2: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3: Yes. Perfect.
1: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4: 이 밴댕이라고 있어요.
1: 밴댕이?
4: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1: 어, 이거 맛봐도 돼요?
4: 네.
1: 와우. 오.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4: 네, 국물이 있어요.
1: 어,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4: 네, 고맙습니다.
1: And now, what should I buy? 오!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oh,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5: 12,000원이요.
1: 12,000원? 와, 오.
5: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5: 형이 아주 좋아요, 강화수건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1: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5: 네.
1: 전이랑 막걸리.
5: 유명한 데 있어요.
1: 어디, 여기 강화도?
5: 강화도에 좋은 술이.
1: 아, 양조장이 있어요?
5: 네, 있어요.
1: 아, 여기 진짜.
5: 네, 있어요.
1: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5: 네.
1: 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5: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1: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5: 고구마 고구마예요. 호박 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2: 생으로?
5: 먹어도 맛있고요.
1: 오케이. 오케이, 한 박스.
5: 한 박스.
1: 한 박스. 예.
6: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1: Yes.
5: 감사합니다.
1: 아, so good.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7: 들어와도 돼요? 아, 네, 들어오시면 돼요.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저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맞아요. 많이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두 병? 이렇게?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맛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0: 보관했죠. 차갑게 네. 마셔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아,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0: 금 그런 왕금.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풍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저희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네네. 주세요. 짠.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수
0: 있어요. 아예 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네네.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까? 이거 맞춰보세요.
1: 스무 같이 보이네.
0: 강화도 하면 무조건 스무. 스무죠. 진짜 신선한 스무. 그리고 자, 이거 귀한 거예요. 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1: 고구마.
0: 네네네.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네.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조장 어떤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저희 양조장 2층 공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실장님, the Macaulay sommelier. 실장님!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Macaulay sommelier님 봐주세요. 어,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좋습니다. 여기 이거
1: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뭐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근데
0: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0: 이렇게 싹
1: 맞아요.
0: 싹. 이제 우리 겉절이 먼저 이거 숨.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진짜 맛있네요. 짠.
0: 이야, 이거지. 진짜.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어떡해?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즈.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 덕분에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2: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his time we're going to talk with one of the artists here on Simply K-pop today.
1: 네, 어떤 분들이죠, 선혜 씨?
0: Just like their name, they're marking a special new beginning. Please welcome JYP's global girl group, Our Birthday.
1: Welcome!
0: Woo! Welcome! Woo!
1: Yeah,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Today is
3: Our Birthday. 안녕하세요, Our Birthday입니다.
0: Yes, it is great to have you here.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your debut. 데뷔 축하드려요. Woo-hoo! 일단 소감 혜진 씨부터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2: 아, 네. 저희 이렇게 7명 완전체 심플리 K-POP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설렙니다. 이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무대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4: 네, 저희 일곱 명 함께 Our Birthday라서 새로운 생일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일곱 명에서 같이 데뷔하는 거 아직 꿈 같고 실감이 안 하는데 그래도 활동하면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진짜 실감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JYP에서 엔믹스 이후로 4년 만에 나온 걸그룹인데 부담감도 그만큼 컸을 것 같아요. 박진영 PD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조언해주셨나요?
5: 네, 박진영 PD님께서 이제 무대를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항상 매 무대 올라올 때마다 이제 열심히 즐기면서 무대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So Our Birthday is a multinational girl group. So while living together, have you guys learned any Korean or foreign language expressions that felt completely new to you?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배운 외국어나 한국어 표현들 중에 이거 좀 신기하다 하는 표현들이 있을까요?
4: 네, 저는 낙낙춥춥이라는 단어인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고양이 냔냥이랑 발음이 비슷해서 다시 물어보더니 태국어로 사랑해라는 뜻이었습니다.
0: 냥냥춥춥? 어, 귀엽다.
1: 귀엽다. 혹시 또 있을까요?
6: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촬영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면서 포즈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데 저만 그때 그 단어를 뜻을 몰라가지고 혼자서 윙크를 했단 말이에요.
1: 와, 그래서 언니들이 결의에 찬 표정을 모르고
6: 네, 아치란 왜 끼를 부리고 있는 거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단어 아니까 다음부터는 잘 해보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Our Birthday의 데뷔곡 Squeezy. 제목부터 벌써 힙하고 기치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저희 Our Birthday의 데뷔 싱글 Our Birthday는요, 이제 저희만의 독창적인 장르인 힙합 베이스의 앨범인데요. 저희의 자유롭고 신나는 에너지를 많이 담은 앨범이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그리고 저희 데뷔 타이틀곡 스퀴즈는 스퀴시 장난감을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저희 Our Birthday만의 통통 튀는 에너지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1: 오, 좋습니다.
0: Wow. We've been watching your performances and all of your videos and the choreography is so hip and so cool.
1: 어, 그니까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키 장난감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내리는 동작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려 쳐서 말랑이 장난감을 잼잼 하는 동작이 포인트 동작입니다.
1: 아, 너무 귀엽다. 혹시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2: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자리로 한번 와주십시오.
8: 뮤직.

0: 귀엽다.
1: 어, 드레스로 하니까 되게 신기한
2: 느낌, 네. 색다른 느낌.
3: 좋습니다, 좋습니다.
4: That was our birthday's point dance. So here's the last question. Our birthday has just opened the first page to their story. So from 1 year from now, on your guys' birthday, what is one goal that you guys want to achieve? So 이제 1년 뒤, 첫 생일, 1주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0: 아, 그렇다면 저는 포부 있게 저희 한번 음원 차트 1위를 한번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3: 오, 좋다.
1: 좋아요.
3: 또 있나요?
5: 네, 저희가 Our Birthday가 팀명인 만큼 저희 멤버들 모두 수고했다고 같이 파티도 해보고 싶습니다.
3: 파티 좋죠. 오,
1: 재밌겠다. 오,
3: 좋습니다. 그럼 이제 Our Birthday의 데뷔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막내 키라라 씨, 네.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日本の皆さん、こんにちは。アオバースデーです。私たちが8月19日にデビューしました。私たちのタイトル曲のスキージーをたくさん練習したので、たくさん見てくれたら嬉し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3: 혹시 유 씨도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6: はい、これからお会いするすべての方々に誕生日のような特別なときめきをお伝えできるよう、7人一生懸命活動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3: 네, 그럼 상큼함과 강렬함이 공존하는 Our Birthday의 스퀴즈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4: Our Birthday, are you guys ready?
7: Yeah!
4: Alright, music,
7: start!

0: 샤넬 씨 혹시 떡 좋아하시나요?
1: 떡은 오 why 떡 all of a sudden?
0: 어 그럼 혹시 피자는요?
1: 오 oh, I love pizza but what about pizza?
0: 아 요즘 피자랑 백설기를 합친 피자 설기가 완전 핫하잖아요. 모르셨나요?
1: 아 I know 알죠 알죠. It's a fluffy white 백설기 rice cake topped with pizza sauce and toppings. There's no way that combination can go wrong.
0: 아 맞죠 맞죠. 완전 맛 업 업. 근데 오늘 심플리 케이팝도 마찬가지랍니다. 매력에 매력을 더한 완벽한 조합의 맛돌이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1: Yeah, my mouth is already watering, so should we get right into it?
0: Yep.
1: All right, music, stop!

0: 언니.
1: 네.
0: Fall is almost here. So doesn't it make you feel kind of sentimental for no reason?
1: 아, 맞아요. 그럴 땐 역시 음악으로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가을하면 또 이별 노래 맞죠? 샤넬 씨 혹시 좋아하는 이별 노래 있습니까?
0: 아, for me, I would have to say the classic Olivia Rodrigo's Driver's License.
1: 아, 그 너무 좋죠.
0: Yeah,
1: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0: Oh.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여기까지.
1: 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이별 노래가 있는데요.
0: Oh, really? Could I maybe have a little listen to it?
1: 아, 저는 악뮤 선배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0: Oh, that's a classic. I'll, please, one verse, please. 네.

0: I almost felt a tear come out. Well, I love that vibe. It is perfect for the fall mood.
1: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말고도 감성 가득한 곡을 준비한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0: Oh my gosh, you should have told me sooner. So should we meet them right away?
1: 좋아요. 그 전에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0: Yes, Talk Talk Korea 2026, a global content contest where you can share your own special K-culture moments is now underway. So check the caption below and the QR code for more details.
1: 네, 그럼 이제 감성 충전하러 가볼까요? 뮤직

0: 샤넬 씨, 이번에 어떤 분들이죠?
1: The Talented Boy Band back with their third full-length album, One We.
0: Welcome.
2: Welcome.
0: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2: 와우.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글로벌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0: 예.
1: Great to have you here today, and congratulations on your third full-length album. 정규 3집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이어서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곡이 또 17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만큼 좀 많은 위부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귀로 듣는 동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예쁘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려 17곡이 수록된 정규 앨범인데요. 오늘 들려주실 타이틀곡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이 곡만큼은 꼭 라이브로 들어봐야 한다 싶은 한 곡 직접 영업해 주실 수 있나요?
3: 우선은 너무 좀 곡들이 다 좋아가지고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투성이 피노키오라는 곡이 피노키오. 있는데요. 그 곡은 꼭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영업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스파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네, 이번엔 타이틀곡 얘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어떤 곡인지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나리오는 저희 이번 정규 3집 주제에 맞게 동화가 있기 때문에 동화를 써내려가는 작가로서 한번 주제를 담고 써내려가 봤습니다.
0: 예쁘다, 예쁘다.
2: Yeah, that is such a great message. We heard Hanin Shi wrote the lyrics himself, and that makes it even more meaningful. And we're so excited for all the stories when we will give us in the future.
0: 네, 맞습니다. 원위가 함께한 지도 벌써 12년이잖아요. 예전에는 네네. 정말 많이 싸웠지만 이제는 잘 안 싸우신다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가끔 싸워요, 근데.
3: 네, 아직도 종종 싸우지만.
1: 오히려 사실... 옛날보다는 별것도 아닌 거에 그냥 투닥투닥 정도인 것 같아요. 네.
0: 이젠 좀 체력이 힘들어서 좀 덜 네. 싸우게 되지 네. 아무래도.
3: 싸움이 이제 힘드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5: 맞아요.
3: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5: 사랑합니다.
0: 아. 사이좋은 모습 보기 좋습니다.
2: We also heard that you recently asked 차오린 선배님 for the secret of staying together for a long time. So we want to know too. Could you let us know in on the secret?
6: 그럼 그룹 오래 함께하는 그런 비결 저희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5: 우선 롱런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멤버들끼리 많이 싸워야 됩니다.
0: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무래도.
5: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잘 화해를 해야 되죠.
6: 그렇죠, 그렇죠.
0: 잘 싸우고 잘 화해하자. 아, 너무 좋은다.
6: 너무 좋아요.
0: 진심으로 너무 좋아요.
6: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2: Thank you for the great advice. I will keep that in mind.
0: 네, 감사합니다. 이제 원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기욱 씨,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우리 글로벌 위브 팬 여러분들, 이번에 원위 정규 3집 앨범, 정규 앨범 17곡이나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I love you.
0: 자, 그럼 해피엔딩을 예고하는 원위의 시나리오 무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 원위, are you ready?
8: Yeah!
2: Okay, music.

0: Let's go Simply K-POP. 네, 이번 주 Simply K-POP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Oh my gosh. So we want to say a huge thank you to all of the fans around the world for tuning in today.
0: 네, 달의 여신즈2 뭔가 함께한 신들의 축제 혹시 즐거우셨을까요?
1: We really hope you had a great time and we hope you'll join us again next week.
0: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Simply K-POP 다음 이 시간에도 K-POP 아티스트들의 환상적인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0: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for the 5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This is the god of the Donghae. The god of the Donghae, the god of the Donghae, is the god
2: of the Donghae. The back is 영 두 마리 있고 그리고 신이죠. 가운데
3: 왕. 이게 용 왕,
4: 왕. 네. 바다 신
3: 그렇죠.
2: 그럼 파란색이면 바다 바다용
1: 그렇죠. 옛날 저 신라 시대 그 문무왕 때 그 문무왕이 바다 용이 되길 원했대요. 아. 용이 되길 원해가지고 그 아들이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아. 예,
4: 물질
1: 그래서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 좀 이렇게 굽구하면 굽으래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4: 배
5: 배
1: 흥
4: 배 흥
1: 배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네. 좋은 일이라고요.
5: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4: 배
1: 흥
4: 흥
1: 배
4: 흥 좀 내려가지.
5: 내려가지. 오케이 오케이.
1: 배 흥 배 흥 평신
5: 네.
1: 일어나시고요.
5: 아유, 감사합니다.
6: 아, 괜찮아요. 오,
5: 핸들지 마시고.
1: 복구 무릎을 꼬르.
5: 어, 생각보다
7: 여기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4: 그치. 왜
1: 네.
4: 자, 적응돼.
1: 흥.
7: 이렇게 하면 돼.
1: 처음 응. 흥. 한번 와서 저 향 좀 불 피워보라.
4: 어, 네, 하나씩
5: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 원래
4: 그건 뭐 제사 때 또.
0: What did the members think of as they prayed and burnt incense to the East Sea Dragon King?
8: I guess a big thing that's not part of the Western culture is praying to gods of the sea or whatnot, especially for. And being here in Korea, I think it had a special meaning kind of early on in the piece because we've still got a long trip that we have to finish. So I think it's. It had special meaning that we could actually pray to the sea god and kind of, you know, for the rest of our journey, hopefully he'd look out for us for the rest of the journey.
9: 자, 하나, 둘, 셋. 영왕킹님, 앞으로 동해를 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5: 감사합니다.
0: The East Sea Dragon King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East Sea and the people, as well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더러워서 사업단은 세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여기 오구꽃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꽃 이런 거
3: 대나무
4: 예.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붓을 목지목시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한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그 있잖아요.
1: 예. 예.
4: 그거 어떤 거죠?
1: 동해 별신 곳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곳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말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별신굿이라야.
4: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쯤 이제 별신 구슬 해요.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바동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
4: 5대째로
1: 받았어요.
4: 예.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1: 예.
4: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1: 예.
4: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1: 예.
4: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1: 예.
4: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예.
4: 예.
1: 다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yeah. 굿이 너무 좋아서.
0: Shaman Kim You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5: Wow!
0: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There are many interesting fables related to this tourist spot.
6: So there is a story saying that this...
7: it's a different thing.
6: Like there were some fishermen who had like a wife, but she was not pretty, so he had a concubine. And then...
8: You mean a girlfriend?
6: Yeah. like he had a girlfriend, and then like the girlfriend and his wife, they kept like fighting and like arguing all the time. So God said, stop arguing. So he

0: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이게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이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를 뚫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1: 네, 그렇죠.
0: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2: 들어가봐도 돼요?
0: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2: 안 들어가요? 이렇게
3: 들어갈 수 있어요?
4: 들어갔었어요.
3: 열쇠 뭐 선생님 열쇠 열 가지고 계시나 봐요.
2: 1006
0: 옛날에.
5: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2: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5: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2: 제출하는 거. 예.
0: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2: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네, 들어오고
0: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5: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3: 동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East Sea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비석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2: 예. 그게 증명한 거예요.
0: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강화암매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기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3: 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4: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목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목이 나왔어요.
5: 장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jeolmok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4: Suto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5: 동,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4: 그리고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6: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예. 울릉도로 가는 거죠?
4: 예, 여기서
6: 얼마 울릉도.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4: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러거든요.
6: 일주일이요?
4: 세이닝. 노를 접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았다는 게 그게.
5: The significance of Taepunghan was solidified even more.

0: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wa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1: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2: 그거는 저희가 장 보고서를 하고
3: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예.
0: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도동항 is the gateway to Ulleung-do and is the sole port in the East Sea. The first thing the members caught sight of at Dodongport is the freshly caught seafood at the market stalls. The Ulleung-do squid is very popular and is well loved all over the nation for its taste and quality.
1: Few hours.
2: You just caught it?
1: Yeah, I think they just caught it. Like 2 hours.
3: Five.
2: Yes. Oh.
1: 이제 언제 잡은 거예요?
4: 이거 새벽에 잡아요.
1: 아, 그렇죠. 아,
4: 새벽에 잡아온
2: 거. 이 지금 말릴 거면 얼마나 걸려요?
4: 이틀요. 비대기는 이틀. 아.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4: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네. 자연 건조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쌈맛보다 단맛이 좀.
1: 단맛이 나요?
5: 네. 단맛이.
2: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5: 구워서
2: 냄새
1: 못 먹어.
5: 여기 친구.
0: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2: The little.
0: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2: Melting.
0: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6: Now, Austin, this is the.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6: This is where we walk. This is where we're in Sadong.
1: Sadonghang.
0: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7: What's that?
8: What is it?
7: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8: Igneous rock,
9: aren't
8: you?
7: Well, it's cool.
8: How do you know that?
9: 안녕하세요.
10: 네, 반갑습니다.
11: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2: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1: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11: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3: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11: 네.
13: 그 언제 보여요?
11: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2: 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11: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2: 네, 네. 네.
11: 감사합니다. 네. 네.
0: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 세종신록 진리시. And it's you know, it's
14: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5: Really?
1: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0: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1등 해야죠.
1: 이길 거예요.
2: 무조건 1등이에요.
3: 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가 조금
4: 부족했어요, 시간이.
2: 아마 잘하면 돼. 머릿속이 다 사라졌어요.
5: 전쟁터가 됐어요.
6: 오! 오픈 찬스.

0: 여기 너무 좋다. 와, 여기 완전 장관인데 여기. 아, 잠깐이.
1: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2: 사실은 네. 신라가 발달된 문화 중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신라 토끼예요.
0: 진짜요?
2: 신라 토끼?
3: 색깔 넣고 지금 웃어주고.
2: 오, 너무 이뻐.

0: 바다 앞에서 또 이렇게 일출을 볼 줄이야.
1: 일어나 보니 바다.
0: 일어나 보니 바다야. 네. 와. 아, 저번에 화성도 그랬었거든요.
1: 네네.
0: 오늘도 내가 알던 경주가 아니야. 여기는 근데 어디입니까?
1: 여기 네. 감포.
0: 감포항?
1: 감포항.

0: 사실은 네. 여기 왜 왔냐?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 네. 우리 오병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1: 목포요. 약간 비슷해요.
0: 그렇지. 네. 목포는 뭐다?
1: 항구다.
0: 항구다. 네, 네. 바닷가 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바다를 또 그리워하시니까 한 보험이 온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많은 분들이 경주에